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사랑의 강산.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 곡입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계속해서 손남 가수가 부릅니다. 복경 본보기.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다음 곡입니다. 집념.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지금까지 민족의 멜로디였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네, 가장 멋진 패션 무대는 파리도 밀라노도 아닌 귀주성 금동남 묘적동적 자치주 게리시의 천 복장쇼 무대에 있습니다. 전통 패션 무대와는 달리 마을 복장쇼에는 전문 모델이라는 문턱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농민이나 교사, 학생, 관광객을 비롯해 누구나 무대에 올라 조명 아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묘적과 똥적 문화 요소가 녹아든 특색 있는 의상을 입고 선보이는 것은 단순한 패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향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입니다. 묘적 자수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방의 은장식 미학으로 현재는 현대 요소까지 가미해 가장 핫한 민족풍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협상 민주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100년의 국제도시 상해로 여러분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전신 95% 화상을 입은 꼬마 현현과 그의 우상 림단의 배드민턴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협상 민주는 전과정 인민 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정당 협상, 인대 협상, 정부 협상, 정협 협상, 인민 단체 협상, 기층 협상 및 사회 조직 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을 완비화하여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협상 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협상 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협상 민주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설계이며 선거식 민주와 서로 보완하고 촉진하는 관계로서 공동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민주 정치 제도의 특점과 우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의 경험과 법칙을 심층적으로 총화해 사회주의 협상 민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리고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협상 민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세와 과업의 직면에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협상 민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더 잘 실현하는 데 유리하며 과학적, 민주적 및 법에 의한 결책을 촉진하고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며 모순과 충돌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당과 인민 대중의 결연적 연계를 유지하고 당의 집권 기반을 공고화하고 확대하는 데 유리하며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함에 있어 반드시 정당 협상, 인대 협상, 정부 협상, 정협 협상, 인민 단체 협상, 기층 협상 및 사회 조직 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타당 합작 및 정치 협상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중국 공산당과 각 민주 당파의 정치 협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인대는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필요에 따라 충분히 협상하여 진일보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민의를 수렴하며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과학적, 민주적 및 법에 의한 결책의 효과적 추진을 둘러싸고 협상을 강화하여 결책의 투명도와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며 정부의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정협은 협상 민주의 중요한 경로와 전문 협상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정치 협상, 민주 감독, 참정 의정, 제도의 건설을 추진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협상 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는 새로운 정세에서 당의 대중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협상을 전개하며 자체가 연결하고 있는 대중을 더 잘 조직하고 대표하여 공공사무에 참여하며 대중의 의사와 리익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계하는 가교와 뉴대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층 협상은 인민 대중과 협상하고 인민 대중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협조 연동 기제를 구축해 협상을 안정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실제적 어려움과 문제를 더 잘 해결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사회 조직 협상을 탐색적으로 전개해 사회를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각종 협상 경로를 총괄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시를 돌리되 각자의 우위를 발휘시키고 상호 연결과 협동을 잘해야 합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함에 있어 각종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을 진일보 완비화해야 합니다. 정당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의 회의 형식, 면담 형식, 서면 소통 협상 형식을 보완하고 민주당파 건의 제기 제도를 보완하며 협상 보장 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인대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입법 사업에서 협상을 깊이 전개하고 협상 민주에서 인대 대표의 역할을 잘 발휘하며 기층 인대에서 협상 형식을 모색하고 협상 내용을 보강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정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 사항 리스트를 모색해 제정하고 공포하며 협상의 광범위성, 목적성을 높이고 협상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치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협회의 및 기타 협상 형식을 보완하며 당위원회, 정부 사업과의 효과적인 접목을 강화하고 인민정협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인민단체가 여러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사업 기제를 보완하고 대중들을 질서 있게 조직하고 인도하여 협상을 전개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의 수요에 따라 중점을 내세우면서 향진, 촌, 기업, 사업 단위 등의 기층 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에서 관련 사회 조직과 연계하는 사업 기제와 소통 경로를 완비화하여 사회 조직이 질서 있게 협상을 전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는 20차 당대회가 내린 결책과 포치에 따라 협상 민주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협상 민주의 과학성과 실효성을 확실히 향상시킴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면적 추진을 위해 더 광범위하게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0: 지금까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협상 민주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봄의 고향.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 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술발전센터가 발의하고 중국문화미디어 집단이 공동 주최하는 시대의 화관, 붓으로 강산을 그리다 아름다운 중국 계열 주제 회화 창작 프로젝트가 섬서성 연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안에서 창작단은 위탑 옛마을과 량가하, 감천성문 두부마을, 상비자만촌 등을 차례로 방문해 황토고원의 독특한 풍광과 선북지역의 전통민가 그리고 홍색혁명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지 사생 창작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어 관중지역의 부평천락과 태백산, 취화산 등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찾아 삼진대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민속문화, 깊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창작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산천과 홍색 토양의 뿌리를 둔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들이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 인민의 삶과 호흡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붓과 먹을 통해 조국의 수려한 강산을 화폭에 담아내는 동시에 신시대의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산업의 보흥, 풍요로워진 인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편지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촬영지인 광동성 산도시 거량시가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며 현지 농촌 관광에 영화 플러스 문예 여행 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열어주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영화 속의 조선 풍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말 성수기에는 관광객 수가 5천 명에 이릅니다. 최근 거량시는 해외 화교와 중국인 가족들을 초청해 조산어 영화를 관람하도록 했으며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뉴대를 강화하고 가정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더 한층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행사를 조직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35개의 관광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산도시 등해구 당서촌에 있는 100년 화교저택도 영화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산도시는 2박 3일 코스로 영화 주제 여행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들이 영화의 촬영지들을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순 문학상 수상작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주인공이 방송되면서 전국 관객들의 진강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TV 속 진강 명령 억진아의 예술 인생은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서한 연예그룹 청년 희극단은 고유 진강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청년 배우들은 날마다 창법과 동작을 반복해 연마하며 전통의 무게를 세부적인 부분에 녹여냈습니다. 배우들은 소호 방문, 양문 여장 등 고전 진강 극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창단 4년여 만에 청년 극단은 20여 편의 대작과 40여 편의 단막극을 공연했으며 전국 무대에서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6년 여름 극장가가 막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50편이 넘는 영화가 여름 개봉을 확정지었으며 역사,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기대를 모으는 국산 신작은 물론 해외 인기 IP의 새로운 후속작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영화들이 스크린에 오르며 여름의 뜨거운 영화 열기를

함께 달굴 전망입니다. 자, 미걸이 창작한 따돌림에 맞서는 용기, 청소년 맨손 호신술 신간 발표회가 최근 북경도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책을 쓴 초심에 대해 저자인 자미걸은 자신의 소년 경력과 결부해 진정한 용기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냉정함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출판사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법률, 기능, 심리의 3중 호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경계선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호신 기능이 법적인 구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에서는 정당 방위와 과도한 방위의 개선을 명확히 정한 동시에 4급 위험 대응 법칙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호신 교육은 법적인 구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키워줘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견해입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0번째는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입니다. 만리장강이 거대한 룡처럼 산을 넘고 벌판을 지나 달리다가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서 두 도시를 만나 룡의 두 눈을 방불케 하는데 그중 한 도시가 남통이고 다른 한 도시가 상해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기슭, 태평양의 서쪽 기슭, 중국 대륙 해안선의 중부, 장강이 바다에 흘러드는 입구, 장강 삼각주의 동쪽 바닷가에 위치한 상해의 역사는 2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추시대의 상해는 오나라에 속했습니다. 오왕 수몽이 오늘날의 상해 송강현에 관사를 짓고 화정이라 이름했습니다. 상해는 전국 시기 초나라 춘신군의 림지였으며 명나라 때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1553년 3개월을 소요해 연해 지역에 둘레 4.5km 높이 8m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의 사면에는 길이 4.5km, 너비 18m, 깊이 5.1m의 해자를 파고 황포강과 성안의 물길을 연결해 방어와 수문, 용수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몸에 모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성벽의 방어 역할이 사라져 1914년 모든 성벽을 다 허물고 해자에 물을 빼고 매립한 후에 성벽과 해자 자리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과거의 상해는 어업과 면방직 수공업 중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19세기 초 좋은 항만 여건으로 인해 상해가 점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아편 전쟁 후 중국의 개항장의 하나로 됐으며 빠른 속도로 동서양 무역과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1930년대의 상해는 다국적 회사가 무역과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중심지로 됐으며 아태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해 동양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서안을 보고 1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북경을 보며 1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상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해는 혁명 역사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하며 따라서 상해에는 많은 혁명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는 중국 공산당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는 1920년대 상해의 민가풍을 띤 두 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이 건물의 1층 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관에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의 밀랍상이 세워져 있고 중국 공산당의 탄생 과정과 창건 후의 활동을 소개하는 소중한 문물, 문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해에는 그 밖에도 중국 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와 손문의 옛집, 로신의 옛집, 모택동의 옛집, 중국 공산당 상해 사무소 등

많은 혁명 유적지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두터운 문화적인 함의와 많은 역사 고적을 보유한 상해는 새로운 관광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포서, 황포강 서쪽 기슭에 위치한 외탄과 신천지에는 지난 세기 상해의 번화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포강을 사이두고 외탄과 마주하는 포동에는 또 다른 번화함이 펼쳐져 동방명주 방송타워와 금무타워, 상해 세계금융센터 등 마천루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그립니다. 신천지는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상해의 역사와 문화, 현대적인 생활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명소이자 상해의 명소들 중 가장 번화한 도심의 명소입니다. 신천지는 서양의 문화와 중국의 전통 민가 특징을 융합한 근대 강남 고유의 건물 양식을 자랑하는 다수의 석고문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흥기해 1950년대까지도 상해의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된 석고문 건물의 특징은 실현된 모습입니다. 100년 전 벽돌로 쌓은 단아한 외벽, 당시의 기와를 얹은 석고문 건물로 된 신천지에서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상해의 역사 풍물과 문화적인 함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들어서면 외관과 전혀 다른 현대감이 펼쳐져 21세기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과 리듬, 감정 세계를 체험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적인 분위기와 격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외탄은 황포강 서쪽 기슭에 펼쳐진 외벽도교에서 금릉랑로까지 사이에 1.5km 구간을 말합니다. 상해에서 손꼽히는 유명 명소인 외탄은 상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건축사들이 외탄에 각자 재능을 펼쳐 많은 건물을 지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부지가 넓지 않은 외탄에는 상이한 시기와 상이한 나라, 상이한 품격의 양목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품격을 자랑하는 52채의 복고적인 건물이 모여있는 외탄은 만국건축박물관이라 불리면서 근대 중국의 중요한 건축물의 대표이자 상해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근년에 외탄에는 빈강록지와 상해시 초대시장인 진희의 조각상, 전자폭포시계, 대형예술조각, 포강광장 등 새로운 명소들이 조성돼 상해 고유의 모습과 오늘날의 참신함으로 더욱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외탄과 황포강을 사이두고 솟은 방송타워 동방명주탑은 아시아 제2, 세계 제4의 타워입니다. 동방명주 방송타워 설계자는 11개의 크고 작은 구체를 푸른 록지에서부터 시작해 푸른 하늘까지 높고 낮게 연결시켰습니다. 붉은색 구체 두 개가 11개의 보석을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설계해 마치 크고 작은 보석이 옥쟁반에 놓여있는 듯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지금 동방명주탑은 왼쪽에 포강대교, 오른쪽에 양포대교와 함께 룡 두 마리가 보석을 가지고 노는 경관을 형성하며 뒤쪽에 펼쳐진 금무타워, 상해세계금융센터, 상해타워 등과 함께 국제대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현대적인 마천루를 보유한 강남의 도시 상해 도심에는 오늘날까지도 강남의 유명한 정원인 예원이 보존되어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화합을 형성했습니다. 상해의 구도시 동북쪽에 위치한 예원 명소는 성황신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성황묘, 온갖 상품이 집중된 예원 쇼핑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0년대에 조성된 예원은 원래 반씨의 개인 정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존된 명나라 풍의 정원인 예원에 들어서면 두각이 즐비하고 그 사이로 크고 작은 동산이 아담하며 맑은 련못이 영롱해 그 수려함이 강남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중요한 과학기술과 무역, 금융, 정보의 중심 도시인 동시에 세계 문화가 어울리는 국제화 대도시로 부상했으며 상해 고유의 많은 명소들을 거느립니다. 상해에는 중국 쇼핑의 제1거리라 불리는 남경로 보행자 거리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현대화 쇼핑몰도 도시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세계 각지의 상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해 고유의 동서양 문화 접목에 생활 양식을 형성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야성을 이룹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내 박물관 여행. 이어서 각지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최근 국내 전역의 박물관과 문물국에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모델링,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보건, 전파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과학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던 문물 관리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날개를 단 문물들은 수면 연장과 살아있는 전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중입니다. 제26회 전국과학기술활동주간은 15차 5위는 전망교육을 향한 도약, 과학기술로서는 새로운 장을 주제로 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시장 전환과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사회 전반에 혁신의 힘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물 보호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침식과 환경 변화,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지 문물 기관들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모니터링 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문물에 스마트 감각 신경을 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도낭연구원입니다. 도낭연구원은 모니터링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센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구축해 센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로 도낭 석굴 내부의 온도,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 핵심 환경 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벽화 등을 위한 과학적 방어선을 쳤습니다. 디지털 고궁 프로젝트의 최신 성과인 고궁 박물원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역시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2D,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진 청량, 레이저 스캐닝, 실시간 선염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다충족 디지털 고궁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 건축물의 침하 상태, 고목의 건강도, 전지실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예방적 보호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물 보고는 시간의 마모, 병해와 싸우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장인의 경험에만 의존해 막대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현대 과학기술이 가장 확실하고 능률적인 진도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물의 CT 스캔으로 불리우는 비파괴 검사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중성자 단층 촬영, 엑스선 형광 분광 기술 등은 문물 표면을 현상시키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재질 성분, 병해 분포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궁 박물원은 연구팀과 협력해 중자성상 기술로 부식이 심각했던 한나라 시대 철제 서도를 비파괴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칼의 내부 구조와 부식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해남으로써 당시의 철기 제작 공정과 현재의 보존 상태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수단이 깊이 관여하면서 복원 작업의 능률성과 정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86년 삼성퇴 유족 2호 제4

0: 행위에서 출토된 1호 신수는 출토 당시 2479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있어 이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만 무려 10년 가까운 연구와 작업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정해 오란 천구 1호 무덤에서 출토된 당나라 시기 토본의 금제왕관은 출토 당시 부식과 열화가 심해 일부가 가루 형태로 변해 있었으나 고고 학자들이 전통 장인 정신과 현대 과학기술을 결합해 2년 만에 복원해냈습니다. X선과 중성자 단층 촬영 기술을 통해 왕관 본체는 물론 왕관에 달린 2582개의 면류관 구슬 장식 요김 구조까지 정확히 찾아내 완벽하게 원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에서 스마트 복원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은 문물 복원을 경험의 영역에서 정밀 과학의 영역으로 업고 이르다 하며 수천 년 전에 보물들이 룡룡한 빛을 다시 바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물보호가 기본이라면 이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전승하는 것은 최종 목적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에 제약을 허물어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문물들을 대중에 보여주는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암박물원은 3D 가상 클라우드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집에서도 문물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레몬골 박물원은 디지털 지능으로 여는 중국 박물관 탐방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종화 우수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사업과 공익가치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호남성 박물관은 세계 선도형 디지털 박물관 구축을 목표로 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대형 디지털 문물고 박물관 플랫폼인 사내 앱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감숙성 박물관, 남창 한대해 호누 국제 유적 박물관 등 국내 전역에 60여 개 기구가 입정했으며 4만여 점이 넘는 디지털 문물이 전시 중입니다. 특히 한화를 비롯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해 중국의 문화유산 보호 성과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류에서 가상 전시, 몰입형 체험과 문화창의 상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은 이제 문물 보호와 문화 전파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덕분에 문화유산들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단절 없이 시대를 이어가며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각지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6년 전 화재로 전신 95% 화상을 입은 12세 소년과 림단의 배드민턴 맞대결에 담겨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성 제남시의 12살 현현은 6년 전의 화재로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고 온몸에는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배드민턴을 접하게 되면서 이 스포츠에 빠지게 됐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를 때마다 피부에서 따끔거림을 느끼는 이 소년은 강인한 의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현현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바로 자신의 우상인 림단과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6년 전 큰 화재로 현현의 가족 4명은 모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부상한 사람은 현현이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그는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 겨드랑이와 목 뒤쪽만이 온전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흉터가 온몸에 퍼져 있고 땀구멍이 없어 열을 발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온몸에 랩을 여러 겹 감은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현현은 50차례가 넘는 이식수술, 변연절제술, 흉터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굳은 흉터 피부를 조금씩 늘려 성장하는 신체에 맞춰야 했습니다. 매번의 수술은 이 어린 생명에게 큰 고비였습니다. 힘든 나날들 속에서 희망의 빛이 현현의 삶에 비쳐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국가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 코치의 주목을 받게 돼 배드민턴 라켓을 잡게 됐습니다. 처음에 현현은 일상 훈련의 체력 장벽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며칠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다며 그에게 배드민턴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현에게 있어서 매번 훈련은 몸과의 싸움입니다. 온몸의 흉터는 탄력이 없어 라켓을 휘두르거나 달릴 때마다 흉터가 당겨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훈련 도중 신체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흉터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는 고통을 참고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현은 한 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그의 인내심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코치는 우리 팀에서 현현이 가장 잘하는 선수가 아닐지는 몰라도 인내심만큼은 분명 최고라고 엄지척을 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을 현현은 천일 넘게 지켜왔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아이가 체육관에서 진지하게 훈련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스스로 연습하고 스트레칭을 한 후에 숙제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친 이후로 아이의 성격이 훨씬 밝아졌고 팀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현은 어머니와 훈련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공유합니다. 현현은 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된다고 되뇌입니다. 현현은 배드민턴 올림픽 챔피언 림단을 줄곧 자신의 우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림단 삼촌의 영상을 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현의 이야기는 림단의 관심을 끌었고 림단은 이 소년의 인내심에 깊은 감동을 받아 온라인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유니폼과 운동화를 보내줬고 경기장에서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5월 22일 꼬마 현현만을 위한 꿈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현현은 과감하고 재치 있는 기술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예리한 각도의 리턴을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림단도 적당히 봐주지 않고 현현의 모든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현장에서 박수와 응원을 자아냈습니다. 현현은 자신의 꿈은 열심히 훈련하고 미래에 림단 삼촌처럼 코트에서 국가를 위해 영예를 따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현의 삶은 정상 궤도에 올랐고 그의 어머니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아들의 성장 기록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속에는 현현의 밝은 미소, 훈련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현이네 가족이 역경에 맞서며 햇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는 자신감과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中央人民广播电台 民族广播。
2: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1: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
3: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论党的自我革命》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巡视监督是全面从严治党的战略性制度安排，2013年4月至2023年1月。一，巡视工作就是要发现和反映问题，要着力发现是否存在形式主义、官僚主义、享乐主义和奢靡之风等违反中央八项规定的问题，着力发现领导干部是否存在权钱交易、以权谋私、贪污贿赂、腐化堕落等违纪违法问题，着力发现领导干部是否公开发表违背中央决定的言论，散布违背党的理论和路线方针政策的意见，搞上有政策下有对策等违反政治纪律的问题，着力发现是否存在买官卖官、拉票贿选、突击提拔干部等选人用人上的不正之风和腐败行为。2013年4月25日，在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审议关于中央巡视工作领导小组第一次会议研究部署巡视工作情况的报告时的讲话。二，一段时间，一些地方和部门腐败现象大量发生，甚至出现系统性塌方式腐败。一个突出原因是主体责任缺失，监督责任缺位，党内监督机制运转失灵。为使党内监督严起来、实起来，从体制机制上解决管党治党宽松软问题，我们把巡视作为加强党内监督的战略性制度安排，擦亮巡视利剑，从聚焦党风廉政建设和反腐败斗争，到聚焦全面从严治党，再到突出坚持党的领导，加强党的建设，检查党的路线方针政策落实情况，重点发现违反政治纪律和政治规矩、违规选人用人等问题，巡视定位越来越准确，任务越来越清晰。2017年1月6日，在中共18届中央纪委7次全会上的讲话。三，实践证明， 巡视制度有效管用，是党内监督和群众监督相结合的有效方式，破解了一党长期执政条件下党内监督的难题，有力印证了我们党完全有决心、有能力解决自身存在的问题，实现自我净化、自我完善、自我革新、自我提高。2017年5月18日，在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审议关于修改《中国共产党巡视工作条例》的决定时的讲话。四，巡视既是治标之举，也是治本之策。18届中央巡视从一开始就围绕四个着力，发现问题，形成震慑。18届三中、四中全会以后，巡视工作按照全面深化改革和依法治国、依规治党的新要求，围绕6项纪律，突出纪严于法、纪在法前、抓早抓小。18届六中全会对全面从严治党作出再动员、再部署，把政治巡视突出出来，聚焦坚持党的领导、加强党的建设、全面从严治党，突出严肃党内政治生活、净化党内政治生态，抓住了根本性、全局性、方向性问题，有力促进管党治党迈向标本兼治。2017年5月26日，在中央政治局会议审议关于修改《中国共产党巡视工作条例》的决定时的讲话。五，强化巡视整改落实。巡视发现问题的目的是解决问题，发现问题不解决，比不巡视的效果还坏。要做好巡视后半篇文章，推动改革，促进发展。巡视整改是试金石，必须明确要求被巡视党组织切实担负起主体责任。有的地方和单位就卡在整改上，口头上接受，实质上对抗抵制，没有真改实改。纪检机关和组织部门要担负起督促巡视整改的监督责任，用好问责武器，对发现的典型问题严肃追责，通报曝光。要打好组合拳，违规违纪问题交给纪检机关查处，不担当不作为的问题交给组织部门处理，该调整的调整，该免职的免职，使能上能下成为常态。2017年12月27日，在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审议《中央巡视工作规划2018至2022年》时的讲话。六，推动巡视工作向纵深发展，要坚定不移深化政治巡视，净化党内政治生态，高质量推进巡视全覆盖，创新组织方式，穿插安排常规巡视、专项巡视、机动巡视，让巡视对象摸不清套路，让他们戴上紧箍咒，始终有紧张感。建立健全巡视与纪检、监察、派驻机构的协调协作机制，有效对接，形成监督合力。完善巡视战略格局，深入开展视线巡查，将利剑直插基层，打通全面从严治党最后一公里。2018年7月5日，在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审议关于19届中央第一轮巡视情况的综合报告时的讲话。七，巡视监督是党和国家监督体系的重要组成部分，是全面从严治党的战略性制度安排。18届期间，我们明确政治巡视定位，提出中央巡视工作方针，着力发现问题，形成震慑，推进巡视全覆盖。党的19大以来，我们加强巡视规范化、制度化建设，完善巡视巡查上下联动格局，促进巡视监督与其他监督贯通协同，巡视监督体制机制更为健全。接下来，我们要把巡视利剑磨得更光更亮，勇于亮剑， 始终做到利剑高悬，震慑常在。要在加强巡视整改和成果运用上下更大功夫，坚持发现问题的目的是解决问题，督促各级党委党组切实担负巡视整改主体责任，把整改作为重要抓手，一个问题一个问题解决，在堵塞漏洞、源头治理、推动改革、促进发展上取得实实在在成效。2023年1月9日，在中共20届中央纪委2次全会上的讲话。
4: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论党的自我革命》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加强权力制约和监督，推进反腐倡廉法规制度建设。2015年6月26日。善除害者察其本，善理己者绝其源。铲除不良作风和腐败现象滋生蔓延的土壤，根本上要靠法规制度。我们党长期执政，既具有巨大政治优势，也面临严峻挑战，必须依靠党的各级组织和人民的力量，不断加强和改进党的建设、管理、监督。只有建好制度，立好规矩，把法规制度建设贯穿到反腐倡廉各个领域，落实到制约和监督权力各个方面，发挥法规制度的激励约束作用，才能筑起遏制腐败现象滋生蔓延的堤坝，才能推动形成不敢腐、不能腐、不想腐的有效机制。法规制度带有根本性、全局性、稳定性、长期性。邓小平同志说，要解决思想问题，也要解决制度问题。这种制度问题关系到党和国家是否改变颜色，必须引起全党的高度重视。反腐倡廉法规制度，既近于未然之前，又近于已然之后，为党员干部拉起了高压线，画出了警戒线，在党风廉政建设中具有规范引导、控制约束、警戒告诫、惩罚威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삼북 지역이 사막화 방지와 퇴치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고 북방의 생태 안전 장벽 구축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0: 특별 보도 위대한 로저. 오늘은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진 격정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1: 각지에서 평안대학 입시 보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일일 생산 능력이 3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경고성 타격을 가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 뉴스에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삼북공정은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한 대표적 공정입니다. 3년 전 습금형 종속일은 삼북공정 공략전을 잘 치르사는 총동문령을 내리면서 삼북공정을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경관 북부 변강의 녹색 장성, 생태안전 장벽으로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년 내 각 부문과 삼북지역은 산과 하천, 삼림,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계통적 정비를 견제하고 사막화 방지와 퇴치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고 북방의 생태안전 장벽을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현재 삼북공정공략전 프로젝트 구역의 사막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식생피봉률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생태기능 또한 뚜렷하게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내몽골 실링 골맹 종람기의 이동 모래밭 정비 작업이 결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공정 핵심 구역에 대해 현지 정부는 위성 항공, 지상, 일체화 기술을 도입해 이동 모래밭 수치를 정밀 측정하고 복도 항법 시스템을 장착한 고랑박이 파종 일체형 기계로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전으로 영내 남은 마지막 이동 모래밭 11만 9,500모를 전부 고정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총면적이 448만 6,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삼북공정구역에서 해마다 약 2,000평방킬로미터의 녹지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사구역의 림초 비봉률은 1.13%포인트 증가한 40.76%, 사막화 토지 정비률은 12.78%포인트 증가한 67.82%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막화 토지는 주로 삼북지역, 바로 동북과 화북, 서북지역에 분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북방 지역의 생태안전 장벽 건설을 시종 용두에 두고 있는 습금형 종속에는 삼북 공정구를 수차나 찾아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사막화 종합 예방 퇴치를 강화하고 삼북 등 중점 생태 공정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한 것은 우리나라 생태안전과 강국 건설, 중화민족의 항관 발전과 관계된다며 당내 공을 세우고 천추의 혜택을 주는 순관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6월 사막화 종합 예방 퇴치와 삼북 등 중점 생태 공정 건설 좌담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중화민족의 항관 발전과 인류명 공동체 구축의 견지에서 삼북 공정 건설을 국가의 중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10년 좌우의 시간을 들여 삼북 공정 공략전을 치러낼 것을 제기했습니다. 종속에는 산과 하천, 삼림,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통합 보호와 재계적 정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3대 상징적 전역을 잘 치러내 사막 생태계의 질과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북공정은 우리나라 륙지 국토 면적의 근 절반을 포괄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시작하며 무엇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는 삼북공정 총체적 계획을 재편성하고 부문 간 정책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항은 우계로 889억 원을 투자해 중점 프로젝트 544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황하기자만 공략전, 호르친과 온친다가 량대 모래밭 선멸전, 하소주랑 다클라마칸 사막 외곽 저지전 등 3대 상징적 전역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조림, 초지 조성이 녹화 공백 지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구역 내 각지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깨고 합동 방지와 퇴치를 진행했습니다.

0: 있습니다. 바다인 자리인 동그르 사막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감숙성 민근현에서 내몽골과 감숙은 손잡고 림초대를 건설해 접경지대 사막화 퇴치 작업선을 녹색 방어선으로 봉합함으로써 바다인 자리인 동그르 사막의 만연을 효과적으로 조제했습니다. 공정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점에 대해 올해 전국적으로 이미 18개 과학기술고시를 건설하고 잔디 그물망 보솔기계, 사막화 정비 로봇 등 일련의 새로운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사막 퇴치 작업에 투입해 사막 퇴치 효율을 3배 이상 제고시켰습니다. 삼북 진흥화 사막 퇴치 대모형이 조정 단계 진입하면서 사막화 방지와 관리는 진흥형 대뇌를 갖게 됩니다. 며칠 전 여러 국제기구가 조직한 사막화 예방퇴치 연수반이 뇽하에서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1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중국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삼북 공정 공략전을 시작해서 3년간 이미 완성한 정비 면적은 2억 4,400만 모에 달합니다. 동보 선멸전 구에서는 록지 전진 사막 후퇴 추세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중부 공략 전구에서는 황하로 유입되는 도사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부 조지 전구에서는 사고 확산과 사막화 확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15차 회는 전망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삼북 공정구의 림초 피봉률은 40.9%에 달하고 사막화 토지 종합 식생 피봉률은 22%에 달할 것입니다.
1: 8일 남창 봉규로 무장장의 첫 총성을 올려서부터 정강산 혁명 근거지 설립 이르기까지 고전휴에서 사상건당 전치건군의 원칙을 세우고 중화소베트 공화국을 수립하기까지 토지혁명 단계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농촌이 도시를 포유하고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하며 영원한 정신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로성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진 격동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위풍당당한 정강산, 혁명의 요람, 높이 19.27m의 이 붉은 기 조형물은 영광스러운 세월에 대한 기억이고 더욱이는 위대한 정신의 전승을 의미합니다. 1927년 국민당 반동파가 반혁명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백색 테러에 맞서 중국 공산당은 단호히 무장투쟁의 길로 나갔고 남창에서 무장저항의 첫 총성을 올렸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으로 지도하는 혁명전쟁, 인민군대 창설,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달 남짓이 지나 모태동이 지도한 추수 봉기가 발발했고 봉기 부대는 처음으로 로농혁명군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봉기 부대는 모태동의 지도하에 정강산에 도착해 첫 농촌혁명 근거지를 세웠습니다. 남창봉기, 추수봉기에 이어 12월 광주봉기가 발발했고 이후 각지에서 일련의 무장봉기가 일어나 당은 홍군 창설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928년 4월 남창봉기 부대와 광주봉기 부대 일부가 정강산에서 추수봉기 부대와 승리적으로 합류해 홍사군을 설립했고 이후 평강봉기 등 여러 봉기 부대가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정강산 혁명 근거지에서 끊임없이 성장한 홍군은 적의 수차례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황양기에서 홍군은 오래된 박격포 한 문과 터지는 포탄 한 발로 적군 지휘부를 명중시키면서 황양기 위에서 포성이 울리니 적군이 밤에 도주했다 전해지네라는 전설적인 식구를 남겼습니다. 팔강루의 어두운 등잔불 아래에서 모태동은 중국의 혁명 정권은 왜 존재할 수 있는가, 정강산의 투쟁 등 불멸의 글을 썼습니다. 연대 당지부를 세우고 3대 규를 육항주의를 제정하며 각급 로농병 정부를 세우고 정강산 토지법을 공포하는 등 하나하나의 정책 제도가 혁명 승리 기초를 닦았습니다. 1929년 1월 홍사군 주력 부대가 강서성 남부와 복근성 서부로 진군했습니다.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복근상한 고선에서 깊은 영향력을 미친 회의인 홍사군 제9차 당대회, 즉 고선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사상건당, 정치건군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군대 건설 역사상 중요한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회의 장소의 탄화 흔적, 누렇게 변한 결의문,

0: 첫 홍군 정규 군복, 첫 활판 인쇄 군보는 모두 새로운 이민 군대의 봉황 열반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모태동은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지어 지필하며 중국 혁명의 고조가 곧 다가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홍군과 농촌혁명 근거지의 설립과 발전에 따라 1931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강서서금에서 중화소베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려 중화소베트공화국 临时조항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헌법 강령과 노동, 토지, 혼인 등 법률 문서를 제정했습니다. 중화소베트공화국은 중국 역사상 첫 전국적 로농민주정권으로 당이 일부 지역에서 집권한 중요한 시도였으며 토지혁명 전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피어린 분투, 오늘의 성세중국, 정강산 정신과 소베트 구역 정신은 중국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을 담고 있으며 시공을 초월해 새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중화의 아들, 딸들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도성에서 용감히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2026년 전국통일대학 입시가 8일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각지는 시험 준비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수험생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한 봉사를 제공해 평안대학 입시를 힘써 보상하고 있습니다. 북경사범대학 부속실험중학교 시험장 밖에서 호족봉사라는 표시를 내건 봉사소가 눈에 띕니다. 봉사소에서 북경시 서성구 이룡로 파출소 호족 담당 경찰 한소영은 올해 북경시 대학 입시 수험생은 84,900명, 시험장은 120곳에 달하며 모든 시험장 입구마다 봉사 창구를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분증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파손되고 파출소에서 제때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급히 나오면서 신분증을 휴대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험생의 수험표를 확인한 후 호족 증명을 발급해 시험에 무사히 참가할 수 있도록 보상합니다. 천진시는 올해 장애 수험생 47명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특수 지원이 필요한 수험생은 보청기 또는 조장 기능이 없는 전자시력 보조기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글자체가 큰 시험지 제공, 종료시험 면제, 시험기간 연장, 시험장 우선 입장 등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천진시 서청구 종무중학교 시험장 책임자 왕진단은 신체장애 수험생을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에 걸친 모장의 시험 지원 봉사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예비 시험장을 배치해 정밀 봉사로 수험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확보했습니다. 7일 종경시 합천구에 강력한 집중호우가 나타나 일부 도로가 모래 잠겼습니다. 관련 부문은 긴급 배수 작업을 펼쳐 7일 밤 8시까지 군의 18곳 침수 현장의 통행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8일에도 합천구의 강우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에서는 기상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하며 군의 시험장 3곳과 주변 도로의 위험 부담 요소를 전면 점검했습니다. 합천구 교육위원회 주임 오지경은 일기 예보에 따라 수험생들의 등하교 로선을 최적화하고 물자 비축을 강화했다며 합천 중학교는 도시락 1,000인분을 临시 추가하고 천막 400개로 방무 통로를 설치해 수험생들이 비를 맞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0: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일일 생산 능력이 300만 톤을 넘었습니다. 이는 1,500만 명 인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생활용 수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바닷가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하북성 창주 발토신수원 해수종합리용일체화 프로젝트는 태양광 플러스 에너지 저장 플러스 해수 담수화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하북 발토신수원 해수처리유한회사 부사장 호효첩은 일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담수 생산량이 5만 톤에 달해 바다와 가깝지만 물이 부족한 창주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 염수의 자원 활용을 실현하고 지역 수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산업은 민생 용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항만링근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절강주산, 녹색 석유, 화학기지 급수부 관계자 곽애에 따르면 절강주산 오산도에 위치한 연간 4천만 톤 규모의 정유 일체화 기지의 급수 수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현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부대 시설인 해수담수화 시설군을 건설했습니다. 담수화 시설은 자체로 개발한 이중담수화 기술을 적용해 이를 최대 급수량을 51만 5천 톤으로 끌어올리고 연간 담수 공급량을 1억 4천만 톤 이상에 달하게 했습니다. 한편 수질은 고급 공업 생산 기준에 도달시켰습니다. 과학계는 해수담수화는 산업발전의 핵심 기반이라며 안정적이고 고품질적인 담수 공급은 프로젝트의 생산 공정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섬내 대형 프로젝트의 수자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동, 절강, 해남 여러 지역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성계 외딴 섬에서 보유한 급수 시스템은 30개 이상에 달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배로 물을 운반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물을 공급하던 불편함을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천진해수담수화 종합유용연구소 소장인 상문세는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산업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술과 장비 면에서 수출로 이어지고 자주 혁신해서 국제화로 발전하는 도약을 이뤄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국내 수전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물 부족 국가와 지역에 성숙되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고급 제조업이 세계로 나가는 중요한 명함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잠대곰 국가공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단일 물종으로 명명한 국가공원입니다. 감숙 사천, 섬소 세계성을 가로탄 잠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잠대곰 원생 서식지 70% 이상을 포괄하고 13개 잠대곰 개체군 생태 통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잠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잠대곰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잠대곰 국가공원은 중국 잠대곰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2021년 공식 설립된 잠대곰 국가공원은 총 면적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4천 영내의 면적이 전체 공원의 근 88%를 차지합니다. 사천 영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잠대곰 수는 1,227마리, 이는 국가공원 내 야생 잠대곰 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영내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는 5,639대, 확보한 야생 잠대곰 영상은 1,909회차에 달합니다. 한편 잠대곰 금빛 원숭이, 눈표범 등 8천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량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야생 개체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소위화 연구원은 잠대곰은 실은 대표 종이라며 잠대곰을 통해 전반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이 보호 사업에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잠대곰을 보호하면서 전반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게 하고 그 안에 통일적으로 분포된 우강란, 금빛 원숭이, 레소 잠대곰 등 많은 물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초성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과 관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추출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이 가장 값지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국가공원 체계에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올 5월 말까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4월 말보다 317억 달러 증가한 3조 4,422억 달러, 증가폭은 0.93%를 기록했습니다.
1: 조항기상대가 8일 오전 6시 계속해 폭우 주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8일 오전 8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대부분 지역과 광동, 해남도 북부, 호남 남부, 강서 남부와 동부, 절강 남부, 복건, 대만섬, 운남 중서부 등지 부분적 지역에 큰 비 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0: 비상관리부에 따르면 국가홍수방지 가뭄대처총지휘부가 7일 광서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중경, 귀수에서는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유지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리고 중경의 실무소를 파견해 도시 침수 처리와 지질재해 방지 대응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1: 7일 저녁에 열린 세계 여자 배구리그 남경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팀이 3-1로 유럽 강호인 폴란드팀을 역전승해 3승 1패 성적으로 이번 역 경기를 마쳤습니다. 남경역 경기가 끝난 후 중국 여자 배구팀은 터키 경기에 참가해 17일부터 21일까지 선화하여 독일, 프랑스, 브라질, 터키 팀과 맞붙게 됩니다.
0: 7일 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성명을 통해 혁명 수비대 항공 우주 부대가 이날 저녁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라마트 다윗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에 대해서 실시한 작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이스라엘을 상대로 진행한 미사일 타격은 경고성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무력부대 총참모부 하탐 안비야 중앙본부 사령관은 7일 밤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추가할 경우 이란은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7일 저녁 소식 발표회를 진행하고 이란이 이날 밤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소 3라운드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지만 이스라엘군이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이집트 안전부문에 따르면 팔레스티나 하마스 지도부 대표단이 이집트, 카타르, 터키 등 휴전 종재국과 7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만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가자 통제 행정권을 팔레스티나 기술관료위원회에 이양할 때 대한 하마스의 입장이 이번 담판의 중점이었습니다.
0: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60여 명을 태운 밀항선이 7일 말달 인근 해역에 전복돼 최소 10명이 숨지고 2명 이상이 실종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생존자 48명을 구조했습니다. 말다 관계 부분의 주관 아래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1: 이라크 보건부에 따르면 남부 디카르 성에서 7일 대형 버스가 과속으로 주행 중 요조차와 충돌하는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는데 유럽은 왜 돈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럽은 상반되는 양상의 안보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비 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안전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리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유럽의 군비 총액은 8,64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4%나 급증했습니다. 이 중 독일 군비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연간 증가률이 24%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군비는 GDP 대비 비중이 4.5%로 올라 나토 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벨지크, 단마르크 등 많은 나라들도 방위 투자를 늘려 새로운 군비 확장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군비 투자가 국민들의 안전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은 유럽 군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돌이 장기 소모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 안보 위협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앞다투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생긴 전쟁 대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사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은 단지 촉매제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유럽이 돈을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 진짜 이유는 오랜 기간 미국에 묶이고 나토에 의존하면서 형성된 수동적 안보 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하면서 유럽에 대한 안보 약속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동맹국들에게 군비 증액과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 공급, 방위 약속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미 국제 무기 인도 지원이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뮌헨 안보회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변덕은 유럽의 안보 불확실성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어이없는 폐쇄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이고 군대를 확장하여 방어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중 압박 아래 유럽이 외부 동맹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교란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럽은 전쟁을 위해 군대를 확장하지만 정작 자체 안보 예측에 대한 안정적인 초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고액의 군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교육, 의료, 사회보상 등 공공민생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현대판 대포와 버터의 선택적 공경에 빠졌습니다. 공공자원이 군비로 기울고 민생복지가 계속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불만 감정에 직접 불을 지폈습니다. 여론의 변화는 직설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 동맹 국민의 73%가 유럽 동맹이 의존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와 방위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유럽 방위 자수는 겉보기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진전은 도디기만 합니다. 문제는 유럽 내부 각국의 우선 고려 사항이 달라서 군비 통합 구매, 연합 지휘 체계 구조, 방위 자원 통합 등 핵심 분야에서 통일된 합력을 형성하기가 항상 어렵다는 데였습니다. 게다가 나토 환 대서양 동맹 체계의 고유한 속박은 유럽 방위 통합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킬 세계 경제 연구소는 유럽은 재정적이든 기술적이든 방위 자주를 실현할 기초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진짜 부족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통일된 정치적 의지와 확고한 실행력이라고 직언을 날렸습니다. 지금의 유럽은 이미 전략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외부 힘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안보 주도권을 자신의 손에 줄 것인가, 이 긴 자기 재구성은 유럽이 세계 다국화 물결 속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군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는데 유럽은 왜 돈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경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인 아랍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본과 필리핀의 결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종림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현실 속에도 허황한 빈말만 늘어놓으면서 실제적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며 구호를 부르고 결의를 다

지는 것으로 실행을 대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나 거치대로 일을 하며 상황에 맞게 분위기만 띄우고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으며 소극적이고 태만하며 상급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금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심지어 상급과 하급을 기만하고 허위 조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들어 일부 지방에서는 방역과 자연재해 대처, 생태환경 보호, 안전생산 등 분야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조사 확인한 결과 일부 간부들이 착실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 기풍이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은 전일체로서 적극적으로 성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며 과감히 책임을 져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풍파 없이 순조롭게 되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위험 부담이 다르기에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무슨 책임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두려워할수록 쉽게 발생하고 모순은 회피하려 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법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과감하게 돌진하는 정신과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내고야 만다는 굳센 의지로 진실하게 실제적으로 임해야만 모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서 근무할 때 나는 풍부한 림업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영림 농가들이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 상황에 비춰 재산권의 불명확한 귀속과 같은 체제적과 기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림 소유권 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에는 위험 부담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 일부 지방에서 림목을 담보라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중앙에서는 삼림을 농가에 나누어주는 업무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지만 삼림을 농가에 나누어주는 문제에서는 모두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듭 고민한 끝에 나는 백성들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되는 삼림 소유권 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순이 폭발하게 되기에 빨리 해결할수록 좋을 것이고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람벌 요소가 줄어들었기에 정책을 잘 재정하고 방법을 잘 마련하기만 하면 위험 부담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개혁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삼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벌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산재호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네 가지 난제를 중점으로 심층적 조사 연구와 거듭되는 논증을 거쳐 목적성 있는 개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최초의 성급 림업 개혁 문건을 형성했습니다. 2008년 중앙시포 문건에서는 복권의 림업 개혁 경험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방력이 있어야 하고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당과 인민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어렵고 험난해도 도의와 직책에 부합되는 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과감하고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인 아랍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아랍의회 이장 무함마드 아흐메드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은 상호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상생의 리념에 따라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고 쌍방은 서로의 핵심 비핵화 관련 문제에서 시종 서로 확고히 지지했으며 상무 협력은 이미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시는 올해는 중국과 아랍 국가가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70주년이며 쌍방은 미래를 지향하는 장운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아랍 국가 간 협력은 단순히 리익의 견지에서 고려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함으로써 발전 도상국을 위해 성장 기회를 넓혀줬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 등 일대일로 공동건설 프로젝트를 내로들면서 아마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가국의 발전 전략이 깊이 있게 접목하면서 아랍-중국협력이 전통무역에서 항공우주,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첨단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하도록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시는 일대일로 기틀 내에서 상무협력은 아랍세계의 지연적 전략적 위치를 실질적 경제 발전 가치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함께 건설한 항구와 협력구, 교통망과 물류체계는 아랍 국가가 지역의 무역, 투자, 국제 공급망의 중요한 허브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아마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삼고 호혜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기틀 내에서 상무협력은 산업의 심층 융합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결과 소통의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발전 수요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아랍과 중국 간 상무협력에서 아랍 국가는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글로벌 경제 구도에서 지위가 한층 더 향상했습니다.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은 한창 신시대를 지향하는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쌍방이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항구한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공동 비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식량 안전과 에너지 안전, 기후변화, 디지털화 전환, 지속가능 발전 등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도록 행동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시는 중국이 올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 전면적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오늘날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세 면제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일부 아랍 기업이 중국의 광활한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본토의 산업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 청년들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를 대표하는 양측 청년들은 서로의 문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지혜와 양측의 두터운 역사 문화 바탕을 결합하는 것은 쌍방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 더 빛나는 새로운 진선의 장을 열어나가는 데 요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본과 필리핀의 결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최근 일본과 필리핀 간 결탁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역 경계 획정 협상에서 정보 공유, 방위 장비 이전, 합동 군사 훈련까지 일본과 필리핀 양국은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진영 대항을 조성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국가의 염원과 대세의 흐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역 각계 인사들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이른바 경계

협정 협상은 아무런 법적 이유도 없으며 중국의 해양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습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양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 붕괴 경계 획정 협상을 정식 가동한다고 선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과 필리핀이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정세를 교란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경계를 긋기로 한 해역은 중국 대만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관련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안을 마주한 국가 또는 린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경계는 관련 국가가 공평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대만의 동쪽 해역 경계 획정 협상과 관련되면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우회한 채 자의로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일본과 필리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와 무효 행위를 결연히 반대했습니다. 방무 차원에서 일본과 필리핀은 결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코스가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쌍방은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을 정식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키고 국방사무 장비 인도 사업을 다그쳐 추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것은 올해 미국과 필리핀이 진행한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최초로 대규모 작전 요원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필리핀 내에서 88식 해안기반 대함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이른바 지역 안보를 구실로 준동맹 관계와 배타적 지역 안보 협력 틀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간 결탁 행위는 지역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마땅히 역사의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일본 우익 세력은 전후 평화 체제의 구속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필리핀의 군사적 존재를 부추기고 인도양 태평양 전략을 관철하며 안보 협력이라는 호우를 쓰고 해외의 군사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의 외교 동작이 현재 뚜렷한 진영 대항 논리를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이원 대립적 사고는 이미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필리핀은 일찍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침략군의 잔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필리핀인 수백만 명이 포화와 기근으로 사망했고 1945년 마닐라 대학살에서만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참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역사를 외면한 채 일본과 결탁하고 심지어 일본 신형 군국주의 행위에 주동적으로 영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지연투기 행위입니다. 필리핀은 한면으로 일본의 자원을 빌어 해상 방위 업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작은 울타리에 의탁해 부당한 해양 권익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여교의 세력을 결탁해 단기적 안전리익을 챙기려고 망상하고 외부 긴장을 조작해 국내 모순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이런 근시안적 움직임은 자신을 극히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필리핀 아시아 세기 전략연구소 소장 헤르만 로렐이 말했듯이 필리핀이 자신을 일본 전차에 묶어두는 것은 필리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최종 돌을 들어 자신의 발을 찌를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향이지 결코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사리 사욕을 챙기는 각축장이 아닙니다. 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기어코 도입하려는 진영 대항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는 화근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정시하고 언행을 신중히 다루며 군사 확장의 길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편 필리핀은 지역 평화의 대세에 순응하고 자신을 기타 나라의 전차에 묶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행위도 결국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0: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짐을 싣고 마을 옥에 도착한 젊은이는 잠시 자동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로인은 젊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전에 살던 마을의 인심은 어땠소?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마을의 인심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인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1: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을도 인심이 좋지 못할게요. 인심이란 오고 가는 것으로서 당신 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소.
0: 옛말에 미움도 제게서 나고 사랑도 제게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웃음을 보낼 때 남도 나에게 웃음을 보냅니다.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도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남에게 사랑을 줄 때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인심이란 오고 가는 것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리건 가수가 부른 인파 속의 너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무장경찰의 황금부대, 삼림부대, 소력발전부대를 국가 관련 기능 부문에 일괄적으로 이관하고 비현역 전문 부대로 개편했으며 공안 변방 부대, 소방 부대, 경호 부대를 더 이상 무장 경찰 부대 결렬에 편입시키지 않고 정부 현역에서 퇴출시켰으며 해양 경찰 총대를 편성했습니다. 조정과 개혁을 통해 무장 경찰 부대의 기능이 더 집중되었고 령도 지휘 체제와 령량 체계가 최적화되었습니다.

0: 국방동원체제와 공중교통관리체제를 조정했습니다. 국방동원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당, 정부, 군대 계통의 국방동원 기능을 과학적으로 배치했으며 국가와 성, 시, 현, 사급 국방동원위원회를 최적화하고 재편성했으며 관련 사무기구를 조정 설립하고 국방동원지휘를 활용하여 군대와 지방사에는 조류라는 기재를 구축함으로써 당의 령도 하에 군대와 지방이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국방동원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공중교통관리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조항과 지방 차원에서 관련 용도기구와 사무기구를 설립하여 국가 공중 교통관리 시스템의 최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예비역 부대의 조정과 개혁을 실시하여 군대의 사회화 보장, 국민과학기술, 협동혁신 등 방면에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내놓아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요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재하고 군대 자산관리 질서를 재구축했습니다. 이민군대의 성격과 본색을 유지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부대가 전시 대비와 실전이라는 주요 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했으며 군대 각급기관, 부대 및 소속 사업 단위의 요료 서비스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재하고 군대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뚜렷한 정치적 효과와 군사적 효과,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대 자산 관리 모델을 혁신하여 군대 자산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군대와 지방 자산을 치환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군대 자산 자원의 집약화 이용, 시장화 운영, 조문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국유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복잡한 투쟁 정세와 지렬한 군사 경쟁에 직면하여 보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로 국방과학기술군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이민군대의 령도관리체제 및 기재, 합동작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2035년에 이르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 과업이자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국방과 군대 개혁을 통해 국방 분야의 일부 체제, 기재와 정책, 제도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돼 국방 건설에 막강한 동력을 주입하고 강력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안전 정세의 변화와 강국 강군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국방 건설은 적지 않은 새로운 종황에 부딪히게 되고 일부 모순과 문제가 점점 뚜렷이 나타났는데 주로 군대와 지방의 교차 부분, 연결 관문, 조율 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결정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군사, 외사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국방과 군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으로 삼은 것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여 국방 건설 관련 제도가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보완돼 국정 운영과 서로 맞물리고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방 실력과 경제 실력의 동반 향상을 촉진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세계 과학기술혁명, 산업혁명, 군사혁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전략적 경쟁력, 사회생산력, 군대 전투력의 교랍 관계와 연관성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사이버공간,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는 기술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산업의 뿌리가 같으며 발전 경로가 일치하여 국방실력과 경제실력 향상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와 국가전략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려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배치와 보장으로 국방건설이 경제 및 사회발전에 깊이 융합되도록 촉진하고 신질생산력과 신질전투력이 효과적으로 융합되고 상호 견인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려면 관련 체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업무 기재를 최적화하며 전략적 계획의 통합, 정책 제도의 연결, 자원 요소의 공유를 강화하고 각 분야, 특히는 신흥 분야의 전략적 포치의 일체화 융합, 전략 자원의 일체화 통합, 전략적 역량의 일체화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과 군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려면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이 질적 수준 및 효과성 향상의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 있는 현실이 건군 100년 분통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가속하려면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틀어주며 관리하고 각 분야, 전 과정, 각 계층에 대한 관리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관리를 조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수준의 관리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참 좋아.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똑같이 노는데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2세의 리 할머니는 료행 조문가로 불릴 만큼 퇴직 후 조국의 방방곡곡을 거의 다 돌아보았고 해외 료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리 할머니에게 기억나는 즐거운 순간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거나 진창을 질퍽질퍽 밟던 장면들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는 일정 실험을 거쳐 쾌락은 순간의 감각과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아름다운 기억을 깊이 있게 저장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뇌에 내재한 기억 시스템은 정교한 양조장과 같아 개인의 경험을 세 가지 형태의 숙성된 기억으로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감각적 기억으로 해변의 조수와 같습니다. 관광지에서 가이드가 기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런 정보는 해마체에서 고작 0.25초만 머물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작업적으로 기억으로서 휴대폰 캐시와 료사합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시각적 정보는 18초에서 30초간 잠깐 저장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정보에 금방 덮여씁니다. 세 번째는 깊게 숙성된 장기적 기억으로서 오랜 기간 발효된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는 감각적 몰입, 정서적 참여, 인지적 가공이라는 세 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진창을 밟던 리 할머니의 추억은 바로 편도체의 정서적인 색채와 전두엽의 인지적인 정제 과정을 거친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신경영상학 연구에 따르면 깊이 몰입한 상태의 뇌는 교향 악단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에 전념할 때 전두엽 피질은 지휘자처럼 해마의 기억 저장과 변도체의 감정 처리를 조율합니다. 이란 신경 정동 효과는 한 신경세포와 다른 한 신경세포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를 형성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이란 체험과 감각, 사고는 외부 대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감정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놀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미래 행복 자원으로 만들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순간에 깊이 몰입하여 섬세하게 체험하면서 즐거운 감정을 포착해야 합니다.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으로 대충 구경하고 많이 보려고 토두르지 말고 순간순간에 몰입하여 섬세하게 체험해야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에는 커피 섭취 여부, 섭취량, 섭취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졌습니다. 1463명의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 대한 기록도 함께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정보들을 사망 관련 기록과 연관해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 중 36%는 정오 전에 마시는 모닝커피를 즐겼고 16%는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경향을 보였으며 48%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 확률이 16% 낮았으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31% 낮았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요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도세잔에 적정 섭취량을 마시던 3잔 이상 마시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 잔 이하로 적게 마시는 경우 건강상 좋은 점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커피 섭취 여부 및 섭취량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건강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건강식단 지침에 커피 섭취 시간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모닝커피 섭취와 사망 위험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니며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준옥 선생님이 쓴 찢어진 결혼 등기증이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증은 부부가 되기 위하여 민정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받는 증서이다. 문서 한 장만 있으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은 결혼증이 한 장의 종이가 아닌 예쁜 수첩형으로 바뀌었다. 결혼식 풍습도 많이 변했다. 전통과 서양식을 겸한 례식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얼마 전 우연하게 친구한테서 찢어진 결혼증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다. 다들 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충돌로 결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 더욱이는 결혼증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건 리혼할 때 쓰는 거 아니냐고 엉뚱하게 질문을 해서 한 번 더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 일반적으로 숭늉 세대들은

0: B세대들보다 인지 정도가 많이 낮은 편이다. 결혼 날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더구나 사치이다. 그러나 사실 부부가 생활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식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부단히 충전을 해야 세파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까지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실은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결혼 기념일에 깜짝쇼를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란 결국 예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이 즐거워지는 의식은 행복을 디자인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결혼 기념일이면 근사한 호텔을 잡고 와인 한 잔을 한다는 낭만적인 친구가 있다. 친구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의 사랑도 색발해지니 상대방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녀 사랑의 유효기는 생각보다 많이 짧은 편이다.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 격정이 좀차 사라져 책임감으로 짝짓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 않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권태기를 느끼고 때로는 뜻밖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려한 사랑보다는 서로의 믿음과 정으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친구에게는 부부의 위기를 잘 넘기는 지혜가 있다. 구심력과 원심력을 적당하게 조절을 잘하는 것이다. 원심에서 일정한 반경을 요지하면서 안전한 원을 그리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다치고 아프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전 친구는 부부 동반 료행을 다녀왔다. 5성급 호텔의 아늑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해안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뻥 뚫렸다고 했다. 호텔의 품격 있는 실내 장식도 그렇고 화려한 커튼과 천정에 달려있는 앙증맞은 전등도 너무 예뻤으며 벽에 걸린 노란 은행나무 그림과 출렁이는 파도의 멜로디가 한없이 설레게 만들었다고 했다. 흥분한 친구는 욕조에 모를 틀어놓고 장미꽃을 살짝 띄웠다. 핑크빛이 쫙 퍼지면서 은은한 향기가 물씬 풍겼다. 난생 처음으로 장미 향에 취하면서 나긋하게 온몸을 풀고 나서 친구는 은근슬쩍 남편의 눈치도 보면서 핑크색 잠옷까지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살짝 화장을 하고 연기가 아닌 진실 게임이 남편에게 먹힐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시도해보았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다가 피곤했는지 침대에 벌렁 누워있었고 그 옆에는 찢어진 결혼증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친구는 욕실에서 나오면서 일부러 기척 소리를 냈다. 내심 남편이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지 기대하면서 그런데 웬걸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랑만 한번 근사하게 노려보고 싶었던 친구의 꿈이 와장창 깨진 순간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 가족을 벗기나 아오래도 씻는다. 친구 남편은 사람을 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뭐 드렁드렁 코를 골더니 살아있네. 친구도 불만의 토를 달면서 찢어진 결혼증을 깃발처럼 흔들었다. 랑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남편에게 한바탕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다. 어떻게 찢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네, 진짜. 사실 친구는 딸 때문에 결혼증을 지참하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다. 호텔에서 남녀가 합방을 하면 결혼증을 보는가?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는데 딸이 결혼증을 꼭 챙겨야 한다기에 친구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결혼증을 찾느라고 집안을 발칵 뒤번졌었다. 겨우 농 밑에서 찾았는데 문제는 결혼증이 볼품없이 찢어진 것이었다. 소미로 만든 종이가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산화되었던 것이다. 친구가 찢어진 결혼증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울상이 되어 조각난 종이를 밥풀로 붙여보니 겨우 두 사람의 이름만 희미하게 보였다. 아무튼 찢어져도 결혼증이면 되겠지 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친구가 남편을 흘기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요즘 결혼증은 사진도 있고 예쁘던데 소처 형식으로 지참하기도 좋고 여보, 우리도 민정국에 가서 다시 만들까? 그러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었다고 한다. 할 일도 없다. 아, 다시 결혼하고 싶어? 우리가 찢어지지 않았으면 된 거지. 친구는 멍하니 결혼증을 보다가 그만 빵 터져버렸다. 돌아보니 아들 딸 낳아 키우면서 어려움과 충돌이 많았지만 다행히 찢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것이 대견스러워서였다. 저녁 노을이 비낀 호텔에서 친구는 찢어진 결혼증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한 세월의 흔적을 다시 더듬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은 워낙 애정 표현을 할 줄을 몰랐다. 살다 보니 그래도 해뜰 날이 있었고 분위기를 띄울 줄은 몰라도 나란히 손잡고 지평선을 같이 걸어왔다. 찢어진 결혼증 덕분에 새삼스럽게 추억 하나 만들었다며 말하는 친구의 얼굴에 행복의 겨운 미소가 곱게 걸려있었다. 오늘까지 함께 살아온 당신이 고마워. 마중물 같은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친구는 응어리 맺혔던 마음이 부러졌다. 바보는 앉아서 방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친구는 여행을 하면서 영원히 찢어지지 않은 바다처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살면서 참 많이 찢어지고 아프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제때 충전을 한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결혼과 가정의 참된 의미를 이루어가고 있다. 세월은 결혼증을 산화시켜 찢을 수 있지만 믿음과 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결혼증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친구는 여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믿음이 찢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온 지난날과 오늘의 소중함을 만끽했다고 한다. 요즘 자판기 세대들의 리혼률이 50%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다. 세월의 산화 반응이 아닌 믿음이 동강나서 결혼증을 찢는다는 것이다. 계산이 첨가된 사랑은 변질되기 쉽다. 식물의 섬유로 만들어진 결혼증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고 찢어지듯이 청춘 남녀도 결혼하고 살면서 분열될 가능성은 수시로 존재한다. 사랑은 충전을 하면서 경영을 해야만이 생명력이 있다. 어쩌면 결혼 기념일과 생일에 구체적인 의식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감동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사소하고 작은 배려와 관심이 바로 사랑의 촉매제가 아닐까.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정조지화입니다. 우물정에 밑초, 달지에 개구리 와로 풀이 되는 정조지화는 우물 테두리만한 하늘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교문이 좁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면서 자고 자대 스스로 자기를 지켜세우며 잘난 체하고 교만함을 비호한 말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정조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자는 가을 전에 죽어가는 벌레에게 오름에 대한 화제를 논하지 말라. 여름벌레는 오름을 본 적이 없으니 담론의 여지가 있겠는가 라는 요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자 추수의 신뢰에는 한 편의 오화는 생물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우 총명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려진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더욱이 자기를 해칠 자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해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 생활에 몸이 건조함을 느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육지를 다니면서 해안가에 있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곳곳에 울창한 수풀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벌과 나비들이 그 속을 날아다니는가 하면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하고 있던 바다 거북은 땅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우물벽에 청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도 심심했던 자라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집을 보십시오. 매우 널찍하고 안에는 맑은 물도 있습니다. 우물가는 란간이 있어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다 거북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신이 난 청개구리는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신나는 것은 우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인데 수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물벽을 오르는 것도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청개구리의 열정에 감동을 받은 바다 거북은 우물 안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우물의 란간에 걸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무척 아쉬우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일망무제, 아득히 멀어서 끝이 없는 바다 말입니다. 바다의 크기는 몇 마리나 되고 그곳에는 수천, 수만 종의 고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9년간 지속되어도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 거북이의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9년의 가뭄이 아니라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우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식견이 너무 좁았음을 알고 창피한 나머지 우물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정조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겸문이 섞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면서 자고 자대를 비유한 말입니다. 라디오의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삼북 지역이 사막화 방지와 퇴치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고 북방의 생태 안전 장벽 구축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0: 특별 보도 위대한 로저. 오늘은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진 격종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1: 각지에서 평안대학 입시 보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일일 생산 능력이 3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경고성 타격을 가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삼북공정은 우리나라 생태 문명 건설의 중요한 대표적 공정입니다. 3년 전 습금형 종속일은 삼북공정 공략전을 잘 치르사는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삼북공정을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경관 북부 변강의 녹색 장성, 생태 안전 장벽으로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년 내 각 부문과 삼북 지역은 산과 하천, 삼림,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계통적 정비를 견제하고 사막화 방지와 퇴치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고 북방의 생태 안전 장벽을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현재 삼북 공종 공략전 프로젝트 구역의 사막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식생 피복률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생태 기능 또한 뚜렷하게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내몽골 실린 골맹 종람기의 이동 모래밭 정비 작업이 결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공정 핵심 구역에 대해 현지 정부는 위성, 항공, 지상, 일체화 기술을 도입해 이동 모래밭 수치를 정밀 측정하고 복도 항법 시스템을 장착한 고랑박이 파종 일체형 기계로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전으로 영내 남은 마지막 이동 모래밭 11만 9,500모를 전부 고정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총면적이 448만 6,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삼북 공정 구역에서 해마다 약 2,000평방킬로미터의 녹지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사구역의 림초 비봉률은 1.13%포인트 증가한 40.76%, 사막화 토지 정비율은 12.78%포인트 증가한 67.82%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막화 토지는 주로 삼북지역, 바로 동북과 화북, 서북지역에 분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북방 지역의 생태 안전 장벽 건설을 시종 용도에 두고 있는 습금형 종속에는 삼북 공정구를 수차나 찾아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사막화 종합 예방 퇴치를 강화하고 삼북 등 중점 생태 공정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태 안전과 강국 건설, 중화민족의 항관 발전과 관계된다며 당내 공을 세우고 천추의 혜택을 주는 순간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6월 사막화 종합 예방 퇴치와 삼북 등 중점 생태 공정 건설 좌담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중화민족의 항관 발전과 인류명 공동체 구축의 견제에서 삼북 공정 건설을 국가의 중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10년 좌우의 시간을 들여 삼북 공정 공략전을 치러낼 것을 제기했습니다. 종속에는 산과 하천, 삼림,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통합 보호와 체계적 정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3대 상징적 전역을 잘 치러내 사막 생태계의 질과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북공정은 우리나라 륙지 국토 면적의 근 절반을 포괄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시작하며 무엇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는 삼북공정 총체적 계획을 재편성하고 부문 간 정책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항은 우계로 889억 원을 투자해 중점 프로젝트 544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황하 기자만 공략전, 호르친과 온신다가 량대 모래밭 선멸전, 하소주랑 다클라마칸 사막 외곽 저지전 등 3대 상징적 전역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조림, 초지 조성이 녹화 공백 지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구역 내 각지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깨고 합동 방지와 퇴치를 진행했습니다. 바다인 자리인 동그르 사막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감숙성 민근현에서 내몽골과 감숙은 손잡고 림초대를 건설해 접경지대 사막화 퇴치 작업선을 녹색 방어선으로 봉합함으로써 바다인 자리인 동그르 사막의 만연을 효과적으로 조제했습니다. 공정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점에 대해 올해 전국적으로 이미 18개 과학기술 거실을 건설하고 잔디 그물망 보솔기계, 사막화 정비 로봇 등 일련의 새로운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사막 퇴치 작업에 투입해 사막 퇴치 효율을 3배 이상 제고시켰습니다. 삼북 진흥화 사막 퇴치 대모형이 조정 단계 진입하면서 사막화 방지와 관리는 진흥형 대뇌를 갖게 됩니다. 며칠 전 여러 국제 기구가 조직한 사막화 예방 퇴치 연수반이 뇽하에서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1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중국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삼북 공정 공략전을 시작해서 3년간 이미 완성한 정비 면적은 2억 4,400만 모에 달합니다. 동부 선멸전 구에서는 록지 존진 사막 후퇴 추세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중부 공략 전구에서는 황하로 유입되는 도사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부 조지 전구에서는 사고 확산과 사막화 확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15차 의회 전망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삼북 공정구의 림초 비봉률은 40.9%에 달하고 사막화 토지 종합 식생 비봉률은 22%에 달할 것입니다.
1: 8일 남창 봉규로 무장장의 첫 총성을 올려서부터 정강상 혁명 근거지 설립 이르기까지 고전 휴에서 사상 건당 전치건군의 원칙을 세우고 중화소베트 공화국을 수립하기까지 토지 혁명 단계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농촌이 도시를 포유하고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하며 영원한 정신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로성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진 격동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위풍당당한 정강산, 혁명의 요람, 높이 19.27m의 이 붉은기 조형물은 영광스러운 세월에 대한 기억이고 더욱이는 위대한 정신의 전승을 의미합니다. 1927년 국민당 반동파가 반혁명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백색 테러에 맞서 중국 공산당은 단호히 무장투쟁의 길로 나갔고 남창에서 무장저항의 첫 총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으로 지도하는 혁명전쟁, 인민군대 창설,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달 남짓이 지나 모태동이 지도한 추수 봉기가 발발했고 봉기 부대는 처음으로 로농혁명군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봉기 부대는 모태동의 지도하에 정강산에 도착해 첫 농촌혁명 근거지를 세웠습니다. 남창봉기, 추수봉기에 이어 12월 광주봉기가 발발했고 이후 각지에서 일련의 무장봉기가 일어나 당은 홍군 창설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0: 1928년 4월 남창봉기부대와 광주봉기부대 일부가 정강산에서 초수봉기부대와 승리적으로 합류해 홍사군을 설립했고 이후 평강봉기 등 여러 봉기부대가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정강산 혁명 근거지에서 끊임없이 성장한 홍군은 적의 수차례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황양계에서 홍군은 오래된 박격포 한 문과 터지는 포탄 한 발로 적군 지휘부를 명중시키면서 황양계 위에서 포성이 울리니 적군이 밤에 도주했다 전해지네라는 전설적인 식구를 남겼습니다. 팔강루의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모태똥은 중국의 혁명 정권은 왜 존재할 수 있는가, 정강산의 투쟁 등 불멸의 글을 썼습니다. 연대 당지부를 세우고 3대 규를 육항주의를 제정하며 각급 로농병 정부를 세우고 정강산 토지법을 공포하는 등 하나하나의 정책 제도가 혁명 승리 기초를 닦았습니다. 1929년 1월 홍사군 주력 부대가 강서성 남부와 복근성 서부로 진군했습니다.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복근상한 고선에서 깊은 영향력을 미친 회의인 홍사군 제9차 당대회 즉 고선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사상건당 정치건군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군대 건설 역사상 중요한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회의 장소의 탄화 흔적, 누렇게 변한 결의문, 첫 홍군 정규 군복, 첫 활판 인쇄 군보는 모두 새로운 인민군대의 봉황 열반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모태똥은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지어 지필하며 중국 혁명의 고조가 곧 다가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홍군과 농촌혁명 근거지의 설립과 발전에 따라 1931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강서서금에서 중화소베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려 중화소베트공화국 림시중앙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헌법 강령과 노동, 토지, 혼인 등 법률 문서를 제정했습니다. 중화소베트공화국은 중국 역사상 첫 전국적 로농민주정권으로 당이 일부 지역에서 집권한 중요한 시도였으며 토지혁명 전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피어린 분투, 오늘의 성세 중국, 정강산 정신과 소베트 구역 정신은 중국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을 담고 있으며 시공을 초월해 새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중화의 아들, 딸들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도성에서 용감히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2026년 전국통일대학 입시가 8일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각지는 시험 준비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수험생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한 봉사를 제공해 평안대학 입시를 힘써 보상하고 있습니다. 복경사범대학 부속실험중학교 시험장 밖에서 호족 봉사라는 표시를 내건 봉사소가 눈에 띕니다. 봉사소에서 북경시 서성구 이룡료 파출소 호족 담당 경찰 한소영은 올해 북경시 대학 입시 수험생은 84,900명, 시험장은 120곳에 달하며 모든 시험장 입구마다 봉사 창구를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분증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파손되고 파출소에서 제때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급히 나오면서 신분증을 휴대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험생의 수험표를 확인한 후 호족 증명을 발급해 시험에 무사히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천진시는 올해 장애 수험생 47명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특수 지원이 필요한 수험생은 보청기 또는 조장 기능이 없는 전자시력 보조기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글자체가 큰 시험지 제공, 총력시험 면제, 시험기간 연장, 시험장 우선 입장 등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천진시 서청구 종무중학교 시험장 책임자 왕진단은 신체장애 수험생을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에 걸친 모장의 시험 지원 봉사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예비 시험장을 배치해 정밀 봉사로 수험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확보했습니다. 7일 종경시 합천구에 강력한 집중호우가 나타나 일부 도로가 모래 잠겼습니다. 관련 부문은 긴급 배수 작업을 펼쳐 7일 밤 8시까지 군의 18곳 침수 현장의 통행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8일에도 합천구의 강우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에서는 기상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하며 군의 시험장 시국과 주변 도로의 위험 부담 요소를 전면 점검했습니다. 합천구 교육위원회 주임 오지경은 일기예보에 따라 수험생들의 등하교 로선을 최적화하고 물자 비축을 강화했다며 합천중학교는 도시락 1,000인분을 림시 추가하고 천막 400개로 방무 통로를 설치해 수험생들이 비를 맞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0: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일일 생산 능력이 300만 톤을 넘었습니다. 이는 1,500만 명 인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생활용수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바닷가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하북성 창주 발토신수원 해수종합리용일체화 프로젝트는 태양광 플러스 에너지 저장 플러스 해수 담수화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하북 발토신수원 해수처리유안회사 부사장 허효첩은 일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일 담수 생산량이 5만 톤에 달해 바다와 가깝지만 물이 부족한 창주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 염수의 자원 활용을 실현하고 지역 수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산업은 민생 용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항만리 인근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절강주산 녹색 석유 화학기지 급수부 관계자 곽애에 따르면 절강주산 오산도에 위치한 연간 4천만 톤 규모의 정유일체화 기지의 급수 수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현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부대 시설인 해수담수화 시설군을 건설했습니다. 담수화 시설은 자체로 개발한 이중담수화 기술을 적용해 이를 최대 급수량을 51만 5천 톤으로 끌어올리고 연간 담수 공급량을 1억 4천만 톤 이상에 달하게 했습니다. 한편 수질은 고급 공업 생산 기준에 도달시켰습니다. 곽에는 해수 담수화는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며 안정적이고 고품질적인 담수 공급은 프로젝트의 생산 공정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섬내 대형 프로젝트의 수자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동, 절강, 해남 여러 지역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성의 외딴 섬에서 보유한 급수 시스템은 30개 이상에 달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배로 물을 운반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물을 공급하던 불편함을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천진해수담수화 종합유용연구소 소장인 상문세는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산업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술과 장비 면에서 수출로 이어지고 자주혁신에서 국제화로 발전하는 도약을 이뤄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국내 수전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물 부족 국가와 지역에 성숙되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고급 제조업이 세계로 나가는 중요한 명함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잠대검 국가공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단일 물종으로 명명한 국가공원입니다. 감속 사천, 섬소 세계성을 가로탄 잠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잠대곰 원생 서식지 70% 이상을 포괄하고 13개 잠대곰 개체군 생태 통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잠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잠대곰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잠대곰 국가공원은 중국 잠대곰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2021년 공식 설립된 잠대곰 국가공원은 총 면적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4천 영내의 면적이 전체 공원의 근 88%를 차지합니다. 4천 영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잠대곰 수는 1,227마리, 이는 국가공원 내 야생 잠대곰 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영내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는 5,639대, 확보한 야생 잠대곰 영상은 1,909회차에 달합니다. 한편 잠대곰 금빛 원숭이, 눈 표범 등 8,00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량완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야생 개체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소위화연구원은 잠대곰은 실은 대표종이라며 잠대곰을 통해 전반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이 보호 사업에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잠대곰을 보호하면서 전반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게 하고 그 안에 동일적으로 분포된 우강란, 금빛 원숭이, 레소 잠대곰 등 많은 물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초성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과 관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주출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이 가장 값지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국가공원 체계에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올 5월 말까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4월 말보다 317억 달러 증가한 3조 4,422억 달러 증가폭은 0.93%를 기록했습니다.
1: 조항기상대가 8일 오전 6시 계속해 폭우 주황색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8일 오전 8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대부분 지역과 광동, 해남도 북부, 호남 남부, 강서 남부와 동부, 절강 남부, 복건, 대만섬, 운남 중서부 등지 부분적 지역에 큰 비 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0: 비상관리부에 따르면 국가홍수방지 가뭄대처 총지휘부가 7일 광서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중경, 귀주에서는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경에 실무소를 파견해 도시침수 처리와 지질재해 방지 대응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1: 7일 저녁에 열린 세계 여자 배구리그 남경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팀이 3-1로 유럽 강호인 폴란드팀을 역전승해 3승 1패 성적으로 이번역 경기를 마쳤습니다. 남경역 경기가 끝난 후 중국 여자 배구팀은 터키 경기에 참가해 17일부터 21일까지 선호하여 독일, 프랑스, 브라질, 터키팀과 맞붙게 됩니다.
0: 7일 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성명을 통해 혁명 수비대 항공 우주 부대가 이날 저녁 탄도 미사일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라마트 다윗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에 대해서 실시한 작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이스라엘을 상대로 진행한 미사일 타격은 경고성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무력부대 총참모부 하탐 안비야 중앙본부 사령관은 7일 밤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추가할 경우 이란은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7일 저녁 소식 발표회를 진행하고 이란이 이날 밤 이스라엘 향해서 최소 3라운드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지만 이스라엘군이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이집트 안전부문에 따르면 팔레스티나 하마스 지도부 대표단이 이집트, 카타르, 터키 등 휴전 중재국과 7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만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가자 통제 행정권을 팔레스티나 기술관료위원회에 이양할 때 대한 하마스의 입장이 이번 담판의 중점이었습니다.
0: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60여 명을 태운 밀항선이 7일 말타 인근 해역에 전복돼 최소 10명이 숨지고 2명 이상이 실종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생존자 48명을 구조했습니다. 말타 관계 부문의 주관 아래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1: 이라크 보건부에 따르면 남부 디카르 성에서 7일 대형 버스가 과속으로 주행 중 요조차와 충돌하는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는데 유럽은 왜 돈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럽은 상반되는 양상의 안보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비 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안전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리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유럽의 군비 총액은 8,64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4%나 급증했습니다. 이 중 독일 군비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연간 증가률이 24%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군비는 GDP 대비 비중이 4.5%로 올라 나토 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벨지크, 단마르크 등 많은 나라들도 방위 투자를 늘려 새로운 군비 확장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군비 투자가 국민들의 안전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은 유럽 군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돌이 장기 소모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 안보 위협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앞다투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생긴 전쟁 대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사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은 단지 촉매제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유럽이 돈을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 진짜 이유는 오랜 기간 미국에 묶이고 나토에 의존하면서 형성된 수동적 안보 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하면서 유럽에 대한 안보 약속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동맹국들에게 군비 증액과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 공급, 방위 약속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미 국제 무기 인도 지원이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뮌헨 안보회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변덕은 유럽의 안보 불확실성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어이없는 폐쇄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이고 군대를 확장하여 방어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중 압박 아래 유럽이 외부 동맹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결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럽은 전쟁을 위해 군대를 확장하지만 정작 자체 안보 예측에 대한 안정적인 초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고액의 군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교육, 의료, 사회보상 등 공공민생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현대판 대포와 버터의 선택적 공경에 빠졌습니다. 공공자원이 군비로 기울고 민생복지가 계속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불만 감정에 직접 불을 지폈습니다. 여론의 변화는 직설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 동맹 국민의 73%가 유럽 동맹이 의존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와 방위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경에 직면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반 억제 계획을 내놓아 자체 핵 용량에 기반한 유럽 본토 안보 장벽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9개 나라가 이 계획에 참여하면서 지역 내 방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폴란드는 올해 5월 새로운 방위 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신형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첫 국가 군사 전략을 발표했고 유럽 동맹도 적극적으로 유럽 방위 연합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방위 자주는 겉보기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진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문제는 유럽 내부 각국의 우선 고려사항이 달라서 군비 통합 구매, 연합 지휘 체계 구축, 방위 자원 통합 등 핵심 분야에서 통일된 합력을 형성하기가 항상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나토 환대서양 동맹체계의 고유한 속박은 유럽 방위 통합의 고름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유럽은 재정적이든 기술적이든 방위 자주를 실현할 기초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진짜 부족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통일된 정치적 의지와 확고한 실행력입니다.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경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인 아랍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본과 필리핀의 결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종임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현실 속에도 허황한 빈말만 늘어놓으면서 실제적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며 구호를 부르고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실행을 대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나 거치대로 일을 하며 상황에 맞게 분위기만 띄우고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으며 소극적이고 태만하며 상급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금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심지어 상급과 하급을 기만하고 허위 조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들어 일부 지방에서는 방역과 자연재해 대처, 생태환경 보호, 안전생산 등 분야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조사 확인한 결과 일부 간부들이 착실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 기풍이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은 전일체로서 적극적으로 성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며 과감히 책임을 져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풍파 없이 순조롭게 되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위험 부담이 다르기에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무슨

책임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두려워할수록 쉽게 발생하고 모순은 회피하려 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법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과감하게 돌진하는 정신과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내고야 만다는 굳센 의지로 진실하게 실제적으로 림해야만 모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서 근무할 때 나는 풍부한 림업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영림농가들이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 상황에 비춰 재산권의 불명확한 귀속과 같은 체제적과 기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림 소유권 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에는 위험 부담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 일부 지방에서 림목을 남부라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중앙에서는 삼림을 농가에 나누어주는 업무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지만 삼림을 농가에 나누어주는 문제에서는 모두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듭 고민한 끝에 나는 백성들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되는 삼림 소유권 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순이 폭발하게 되기에 빨리 해결할수록 좋을 것이고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람벌 요소가 줄어들었기에 정책을 잘 재정하고 방법을 잘 마련하기만 하면 위험 부담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개혁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삼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벌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산재호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네 가지 난제를 중점으로 심층적 조사 연구와 거듭되는 논증을 거쳐 목적성 있는 개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최초의 성급 림업 개혁 문건을 형성했습니다. 2008년 중앙시포 문건에서는 복권의 림업 개혁 경험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방력이 있어야 하고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당과 인민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어렵고 험난해도 도의와 직책에 부합되는 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과감하고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인 아랍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아랍의회 의장 무함마드 아흐메드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은 상호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상생의 리듬에 따라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고 쌍방은 서로의 핵심 리익과 관련 문제에서 시종 서로 확고히 지지했으며 상무 협력은 이미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시는 올해는 중국과 아랍 국가가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70주년이며 쌍방은 미래를 지향하는 장원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아랍 국가 간 협력은 단순히 리익의 견지에서 고려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함으로써 발전 도상국을 위해 성장 기회를 넓혀줬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 등 일대일로 공동건설 프로젝트를 내로들면서 아마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가국의 발전 전략이 깊이 있게 접목하면서 아랍-중국협력이 전통무역에서 항공우주,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첨단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하도록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시는 일대일로 기틀 내에서 상무협력은 아랍세계의 지연적 전략적 위치를 실질적 경제발전 가치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함께 건설한 항구와 협력구, 교통망과 물류체계는 아랍 국가가 지역의 무역, 투자, 국제 공급망의 중요한 허브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아마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삼고 호혜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기틀 내에서 상무협력은 산업의 심층 융합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결과 소통의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발전 수요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아랍과 중국 간 상무협력에서 아랍 국가는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글로벌 경제 구도에서 지위가 한층 더 향상했습니다.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은 한창 신시대를 지향하는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쌍방이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항구한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공동 비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식량 안전과 에너지 안전, 기후변화, 디지털화 전환, 지속 가능 발전 등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도록 행동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시는 중국이 올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 전면적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오늘날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세 면제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일부 아랍 기업이 중국의 광활한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본토의 산업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 청년들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를 대표하는 양측 청년들은 서로의 문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지혜와 양측의 두터운 역사 문화 바탕을 결합하는 것은 쌍방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 더 빛나는 새로운 진선의 장을 열어나가는 데 요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본과 필리핀의 결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최근 일본과 필리핀 간 결탁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역 경계 획정 협상에서 정보 공유, 방위 장비 이전, 합동 군사 훈련까지 일본과 필리핀 양국은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진영 대항을 조성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국가의 념은과 대세의 흐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역 각계 인사들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은 아무런 법적 이유도 없으며 중국의 해양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습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양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 붕괴 경계 획정 협상을 정식 가동한다고 선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과 필리핀이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정세를 교란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경계를 긋기로 한 해역은 중국 대만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관련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안을 마주한 국가 또는 린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경계는 관련 국가가 공평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대만의 동쪽 해역 경계 획정 협상과 관련되면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우회한 채 자의로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일본과 필리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와 무효 행위를 결연히 반대했습니다. 방무 차원에서 일본과 필리핀은 결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코스가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쌍방은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을 정식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키고 국방 사무 장비 인도 사업을 다그쳐 추진한다고 선보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것은 올해 미국과 필리핀이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최초로 대규모 작전 요원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필리핀 내에서 88식 해안기반 대함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이른바 지역 안보를 구실로 준동맹관계와 배타적 지역 안보 협력 틀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간 결탁 행위는 지역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마땅히 역사의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일본 우익 세력은 전후 평화체제의 구속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필리핀의 군사적 존재를 부추기고 인도양 태평양 전략을 관철하며 안보 협력이라는 호우를 쓰고 해외의 군사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의 외교 동작이 현재 뚜렷한 진영 대항 논리를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이원 대립적 사고는 이미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필리핀은 일찍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침략군의 잔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필리핀인 수백만 명이 포화와 기근으로 사망했고 1945년 마닐라 대학살에서만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참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역사를 외면한 채 일본과 결탁하고 심지어 일본 신형 군국주의 행위에 주동적으로 영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지연투기 행위입니다. 필리핀은 한면으로 일본의 자원을 빌어 해상 방위 업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작은 울타리에 의탁해 부당한 해양 권익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역외 세력을 결탁해 단기적 안전리익을 챙기려고 망상하고 외부 긴장을 조작해 국내 모순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이런 근시안적 움직임은 자신을 극히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필리핀 아시아 세기 전략연구소 소장 헤르만 로렐이 말했듯이 필리핀이 자신을 일본 전차에 묶어두는 것은 필리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최종 돌을 들어 자신의 발을 찌를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향이지 결코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사리 사욕을 챙기는 각축장이 아닙니다. 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기어코 도입하려는 진영 대항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는 화근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정시하고 언행을 신중히 다루며 군사 확장의 길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편 필리핀은 지역 평화의 대세에 순응하고 자신을 기타 나라의 전차에 묶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행위도 결국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0: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짐을 싣고 마을 옥에 도착한 젊은이는 잠시 자동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로인은 젊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전에 살던 마을의 인심은 어땠소?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마을의 인심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인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1: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을도 인심이 좋지 못할게요. 인심이란 오고 가는 것으로서 당신 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소.
0: 옛말에 미움도 제게서 나고 사랑도 제게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웃음을 보낼 때 남도 나에게 웃음을 보냅니다.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도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남에게 사랑을 줄 때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인심이란 오고 가는 것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리건 가수가 부른 인파 속의 너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무장경찰의 황금부대, 삼림부대, 소력발전부대를 국가 관련 기능 부문에 일괄적으로 이관하고 비현역 전문 부대로 개편했으며 공안 변방부대, 소방부대, 경호부대를 더 이상 무장경찰 부대 결렬에 편입시키지 않고 정부 현역에서 퇴출시켰으며 해양경찰총대를 편성했습니다. 조정과 개혁을 통해 무장경찰 부대의 기능이 더 집중되었고 령도 지휘 체제와 령량 체계가 최적화되었습니다. 국방 동원 체제와 공중 교통 관리 체제를 조정했습니다. 국방 동원 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당, 정부, 군대 계통의 국방 동원 기능을 과학적으로 배치했으며 국가와 성, 시, 현, 사급 국방 동원 위원회를 최적화하고 재편성했으며 관련 사무 기구를 조정 설립하고 국방 동원 지휘를 활용하여 군대와 지방 사이에는 조류라는 기재를 구축함으로써 당의 령도 하에 군대와 지방이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기밀히 협력하는 국방동원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공중교통관리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조항과 지방 차원에서 관련 용도기구와 사무기구를 설립하여 국가공중교통관리시스템의 최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예비역 부대의 조정과 개혁을 실시하여 군대의 사회화 보장, 국민과학기술, 협동혁신 등 방면에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내놓아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요료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재하고 군대 자산관리 질서를 재구축했습니다. 이민군대의 성격과 본색을 유지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부대가 전시 대비와 실전이라는 주요 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했으며 군대 각급기관, 부대 및 소속 사업 단위의 요료

0: 서비스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군대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뚜렷한 정치적 효과와 군사적 효과,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대 자산 관리 모델을 혁신하여 군대 자산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군대와 지방 자산을 치환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군대 자산 자원의 집약화 이용, 시장화 운영, 조문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요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복잡한 투쟁 정세와 지르한 군사 경쟁에 직면하여 보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로 국방과학기술군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이민군대의 령도관리체제 및 기재, 합동작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2035년에 이르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 과업이자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국방과 군대 개혁을 통해 국방 분야의 일부 체제, 기재와 정책, 제도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돼 국방 건설에 막강한 동력을 주입하고 강력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전정세의 변화와 강국 강군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국방 건설은 적지 않은 새로운 종황에 부딪히게 되고 일부 모순과 문제가 점점 뚜렷이 나타났는데 주로 군대와 지방의 교차 부분, 연결 관문, 조율 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결정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군사, 외사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국방과 군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으로 삼은 것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여 국방 건설 관련 제도가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보완돼 국정 운영과 서로 맞물리고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방 실력과 경제 실력의 동반 향상을 촉진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세계 과학기술혁명, 산업혁명, 군사혁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전략적 경쟁력, 사회생산력, 군대 전투력의 교랍관계와 연관성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사이버공간,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는 기술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산업의 뿌리가 같으며 발전 경로가 일치하여 국방 실력과 경제 실력 향상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국가 전략 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려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배치와 보장으로 국방 건설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깊이 융합되도록 촉진하고 신질 생산력과 신질 전투력이 효과적으로 융합되고 상호 견인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려면 관련 체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업무 기재를 최적화하며 전략적 계획의 통합, 정책 제도의 연결, 자원 요소의 공유를 강화하고 각 분야, 특히는 신흥 분야의 전략적 포지의 일체와 융합, 전략 자원의 일체와 통합, 전략적 역량의 일체와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과 군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려면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이 질적 수준 및 효과성 향상의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 있는 현직이 건군 100년 본토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가속화하려면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틀어주며 관리하고 각 분야, 전 과정, 각 계층에 대한 관리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관리를 조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수준의 관리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참 좋아.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똑같이 노는데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2세의 리 할머니는 료행 전문가로 불릴 만큼 퇴직 후 조국의 방방곡곡을 거의 다 돌아보았고 해외 료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리 할머니에게 기억나는 즐거운 순간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거나 진창을 질퍽질퍽 밟던 장면들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는 일정 실험을 거쳐 쾌락은 순간의 감각과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아름다운 기억을 깊이 있게 저장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뇌에 내재한 기억 시스템은 정교한 양조장과 같아 개인의 경험을 세 가지 형태의 숙성된 기억으로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감각적 기억으로 해변의 조수와 같습니다. 관광지에서 가이드가 기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런 정보는 해마체에서 고작 0.25초만 머물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작업적으로 기억으로서 휴대폰 캐시와 료사합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시각적 정보는 18초에서 30초간 잠깐 저장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정보에 금방 덮여씁니다. 세 번째는 깊게 숙성된 장기적 기억으로서 오랜 기간 발효된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는 감각적 몰입, 정서적 참여, 인지적 가공이라는 세 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진창을 밟던 리 할머니의 추억은 바로 편도체의 정서적인 색채와 전두엽의 인지적인 정제 과정을 거친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신경영상학 연구에 따르면 깊이 몰입한 상태의 뇌는 교향악단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에 전념할 때 전두엽 피질은 지휘자처럼 해마의 기억 저장과 변도체의 감정 처리를 조율합니다. 이란 신경정동 효과는 한 신경세포와 다른 한 신경세포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를 형성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이란 체험과 감각, 사고는 외부 대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감정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놀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미래 행복 자원으로 만들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순간에 깊이 몰입하여 섬세하게 체험하면서 즐거운 감정을 포착해야 합니다.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으로 대충 구경하고 많이 보려고 서두르지 말고 순간순간에 몰입하여 섬세하게 체험해야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계속하여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로치 교수 연구팀은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다른 시간대에 마시는 커피와 달리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일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인 4만 725명의 건강 데이터가 담긴 1999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에는 커피 섭취 여부, 섭취량, 섭취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졌습니다. 1463명의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 대한 기록도 함께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정보들을 사망 관련 기록과 연관해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 중 36%는 정 오전에 마시는 모닝커피를 즐겼고 16%는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경향을 보였으며 48%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커피 섭취 여부 및 섭취량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건강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건강식단 지침의 커피 섭취 시간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모닝커피 섭취와 사망위험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니며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춘옥 선생님이 쓴 찢어진 결혼 등기증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증은 부부가 되기 위하여 민정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받는 증서이다. 문서 한 장만 있으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은 결혼증이 한 장의 종이가 아닌 예쁜 수첩형으로 바뀌었다. 결혼식 풍습도 많이 변했다. 전통과 서양식을 겸한 례식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얼마 전 우연하게 친구한테서 찢어진 결혼증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다. 다들 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충돌로 결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 더욱이는 결혼증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건 리혼할 때 쓰는 거 아니냐고 엉뚱하게 질문을 해서 한 번 더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 일반적으로 숭늉 세대들은 거피 세대들보다 인지 정도가 많이 낮은 편이다. 결혼 날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더구나 사치이다. 그러나 사실 부부가 생활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식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부단히 충전을 해야 세파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까지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실은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결혼 기념일에 깜짝쇼를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란 결국 예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이 즐거워지는 의식은 행복을 디자인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결혼 기념일이면 근사한 호텔을 잡고 와인 한 잔을 한다는 낭만적인 친구가 있다. 친구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의 사랑도 색발해지니 상대방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녀 사랑의 유효기는 생각보다 많이 짧은 편이다. 결혼하고 나면

0: 련애할 때의 격정이 좀차 사라져 책임감으로 짝짓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 않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권태기를 느끼고 때로는 뜻밖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려한 사랑보다는 서로의 믿음과 정으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친구에게는 부부의 위기를 잘 넘기는 지혜가 있다. 고심력과 원심력을 적당하게 조절을 잘하는 것이다. 원심에서 일정한 반경을 요지하면서 안전한 원을 그리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다치고 아프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전 친구는 부부 동반 료행을 다녀왔다. 5성급 호텔의 아늑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해안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뻥 뚫렸다고 했다. 호텔의 품격 있는 실내 장식도 그렇고 화려한 카텐과 천정에 달려있는 앙증맞은 전등도 너무 예뻤으며 벽에 걸린 노란 은행나무 그림과 출렁이는 파도의 멜로디가 한없이 설레게 만들었다고 했다. 흥분한 친구는 욕조에 모를 틀어놓고 장미꽃을 살짝 띄웠다. 핑크빛이 쫙 퍼지면서 은은한 향기가 물씬 풍겼다. 난생 처음으로 장미 향에 취하면서 나긋하게 온몸을 풀고 나서 친구는 은근슬쩍 남편의 눈치도 보면서 핑크색 잠옷까지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살짝 화장을 하고 연기가 아닌 진실 게임이 남편에게 먹힐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시도해보았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다가 피곤했는지 침대에 벌렁 누워있었고 그 옆에는 찢어진 결혼증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친구는 욕실에서 나오면서 일부러 기척 소리를 냈다. 내심 남편이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지 기대하면서 그런데 웬걸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랑만 한번 근사하게 노려보고 싶었던 친구의 꿈이 와장창 깨진 순간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 가족을 벗기나 아오래도 씻는다. 친구 남편은 사람을 보지도 않고 통명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뭐 드렁드렁 코를 골더니 살아있네. 친구도 불만의 토를 달면서 찢어진 결혼증을 깃발처럼 흔들었다. 랑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남편에게 한바탕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다. 어떻게 찢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네, 진짜. 사실 친구는 딸 때문에 결혼증을 지참하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다. 호텔에서 남녀가 합방을 하면 결혼증을 보는가?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는데 딸이 결혼증을 꼭 챙겨야 한다기에 친구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결혼증을 찾느라고 집안을 발칵 뒤번졌었다. 겨우 농 밑에서 찾았는데 문제는 결혼증이 볼품없이 찢어진 것이었다. 소미로 만든 종이가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산화되었던 것이다. 친구가 찢어진 결혼증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울상이 되어 조각난 종이를 밥풀로 붙여보니 겨우 두 사람의 이름만 희미하게 보였다. 아무튼 찢어져도 결혼증이면 되겠지 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친구가 남편을 흘기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요즘 결혼증은 사진도 있고 예쁘던데 소처병식으로 지참하기도 좋고 여보, 우리도 민정국에 가서 다시 만들까? 그러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었다고 한다. 할 일도 없다. 아, 다시 결혼하고 싶어? 우리가 찢어지지 않았으면 된 거지. 친구는 멍하니 결혼증을 보다가 그만 빵 터져버렸다. 돌아보니 아들 딸 낳아 키우면서 어려움과 충돌이 많았지만 다행히 찢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것이 대견스러워서였다. 저녁 노을이 비낀 호텔에서 친구는 찢어진 결혼증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한 세월의 흔적을 다시 더듬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은 워낙 애정 표현을 할 줄을 몰랐다. 살다 보니 그래도 해뜰 날이 있었고 분위기를 띄울 줄은 몰라도 나란히 손잡고 지평선을 같이 걸어왔다. 찢어진 결혼증 덕분에 새삼스럽게 추억 하나 만들었다며 말하는 친구의 얼굴에 행복의 겨운 미소가 곱게 걸려있었다. 오늘까지 함께 살아온 당신이 고마워. 마중물 같은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친구는 응어리 맺혔던 마음이 부러졌다. 바보는 앉아서 방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료행을 떠난다고 한다. 친구는 료행을 하면서 영혼이 찢어지지 않은 바다처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살면서 참 많이 찢어지고 아프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제때 충전을 한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결혼과 가정의 참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세월은 결혼증을 산화시켜 찢을 수 있지만 믿음과 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결혼증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친구는 료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믿음이 찢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온 지난날과 오늘의 소중함을 만끽했다고 한다. 요즘 자판기 세대들의 리혼률이 50%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다. 세월의 산화 반응이 아닌 믿음이 동강나서 결혼증을 찢는다는 것이다. 계산이 첨가된 사랑은 변질되기 쉽다. 식물의 섬유로 만들어진 결혼증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고 찢어지듯이 청춘 남녀도 결혼하고 살면서 분열될 가능성은 수시로 존재한다. 사랑은 충전을 하면서 경영을 해야만이 생명력이 있다. 어쩌면 결혼 기념일과 생일에 구체적인 의식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감동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사소하고 작은 배려와 관심이 바로 사랑의 촉매제가 아닐까.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0: 드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정조지화입니다. 오물정에 밑초, 갈지에 개구리 와로 풀이되는 정조지화는 오물 테두리만한 하늘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겨문이 좁고 세상 물정에 오도면서 자고 자대 스스로 자기를 지켜세우며 잘난 체하고 교만함을 비호한 말입니다. 오물 안의 개구리 정조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자는 가을 전에 죽어가는 벌레에게 오름에 대한 화제를 논하지 말라. 여름벌레는 오름을 본 적이 없으니 담론의 여지가 있겠는가 라는 요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자 추수의 신뢰에는 한 편의 오화는 생물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우 총명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려진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더욱이 자기를 해칠 자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해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 생활에 몸이 건조함을 느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륙지를 다니면서 해안가에 있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곳곳에 울창한 수풀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벌과 나비들이 그 속을 날아다니는가 하면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하고 있던 바다 거북은 땅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오물 벽에 청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도 심심했던 자라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집을 보십시오. 매우 널찍하고 안에는 맑은 물도 있습니다. 우물가에는 란간이 있어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다 거북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신이 난 청개구리는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신나는 것은 우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인데 수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물벽을 오르는 것도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청개구리의 열정에 감동을 받은 바다 거북은 우물 안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우물의 란간에 걸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무척 아쉬우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일망무제, 아득히 멀어서 끝이 없는 바다 말입니다. 바다의 크기는 몇 마리나 되고 그곳에는 수천, 수만 종의 고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9년간 지속되어도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 거북이의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9년의 가뭄이 아니라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오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식견이 너무 좁았음을 알고 창피한 나머지 오물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정조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겨문이 솟고 세상 물정에 오도면서 자고 자대를 비유한 말입니다.
라디오의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비영실입니다. 내 가장 멋진 패션 무대는 파리도 밀라노도 아닌 귀주성 금동남 묘적 동족 자치주 게리시의 천 복장쇼 무대에 있습니다. 전통 패션 무대와는 달리 마을 복장쇼에는 전문 모델이라는 문턱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농민이나 교사, 학생, 관광객을 비롯해 누구나 무대에 올라 조명 아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묘적과 동족 문화 요소가 녹아든 특색 있는 의상을 입고 선보이는 것은 단순한 패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향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입니다. 묘적 자수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방의 은장식 미학으로 현재는 현대 요소까지 가미해 가장 핫한 민족풍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협상 민주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100년의 국제도시 상해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전신 95% 화상을 입은 꼬마 현현과 그의 우상 림단의 배드민턴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협상 민주는 전과정 인민 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정당 협상, 인대 협상, 정부 협상, 정협 협상, 인민 단체 협상, 기층 협상 및 사회 조직 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을 완비화하여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협상 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협상 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협상 민주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설계이며 선거식 민주와 서로 보완하고 촉진하는 관계로서 공동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민주 정치 제도의 특점과 우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의 경험과 법칙을 심층적으로 총화해 사회주의 협상 민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리고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협상 민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세와 과업의 직면에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협상 민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더 잘 실현하는 데 유리하며 과학적, 민주적 및 법에 의한 결책을 촉진하고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며 모순과 충돌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고 당의 집권 기반을 공고화하고 확대하는 데 유리하며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함에 있어 반드시 정당 협상, 인대 협상, 정부 협상, 정협 협상, 인민 단체 협상, 기층 협상 및 사회 조직 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타당 합작 및 정치 협상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중국 공산당과 각 민주 당파의 정치 협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인대는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필요에 따라 충분히 협상하여 진일보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민의를 수렴하며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과학적, 민주적 및 법에 의한 결책의 효과적 추진을 둘러싸고 협상을 강화하여 결책의 투명도와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며 정부의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정협은 협상 민주의 중요한 경로와 전문 협상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정치 협상, 민주 감독, 참정 의정, 제도의 건설을 추진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협상 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는 새로운 정세에서 당의 대중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협상을 전개하며 자체가 연결하고 있는 대중을 더 잘 조직하고 대표하여 공공사무에 참여하며 대중의 의사와 리익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계하는 가교와 뉴대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층 협상은 인민 대중과 협상하고 인민 대중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협조 연동 기제를 구축해 협상을 안정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실제적 어려움과 문제를 더 잘 해결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사회 조직 협상을 탐색적으로 전개해 사회를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각종 협상 경로를 총괄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시를 돌리되 각자의 우위를 발휘시키고 상호 연결과 협동을 잘해야 합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함에 있어 각종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을 진일보 완비화해야 합니다. 정당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의 회의 형식, 면담 형식, 서면 소통 협상 형식을 보완하고 민주당파 건의 제기 제도를 보완하며 협상 보장 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인대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입법 사업에서 협상을 깊이 전개하고 협상 민주에서 인대 대표의 역할을 잘 발휘하며 기층 인대에서 협상 형식을 모색하고 협상 내용을 보강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정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 사항 리스트를 모색해 제정하고 공포하며 협상의 광범위성, 목적성을 높이고 협상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치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협회의 및 기타 협상 형식을 보완하며 당위원회, 정부 사업과의 효과적인 접목을 강화하고 인민정협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인민단체가 여러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사업 기제를 보완하고 대중들을 질서 있게 조직하고 인도하여 협상을 전개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의 수요에 따라 중점을 내세우면서 향진, 촌, 기업, 사업 단위 등의 기층 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에서 관련 사회 조직과

0: 전개하는 사업 기재와 소통 경로를 완비하여 사회 조직이 질서 있게 협상을 전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는 20차 당대회가 내린 결책과 포치에 따라 협상 민주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협상 민주의 과학성과 실효성을 확실히 향상시킴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면적 추진을 위해 더 광범위하게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1: 지금까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봄의 고향.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술발전센터가 발의하고 중국문화미디어 집단이 공동 주최하는 시대의 화관, 붓으로 강산을 그리다 아름다운 중국 계열 주제 회화 창작 프로젝트가 섬서성 연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안에서 창작단은 위탑 옛마을과 량가하, 감천성문 두부마을, 상비자만촌 등을 차례로 방문해 황토고원의 독특한 풍광과 선북지역의 전통민가 그리고 홍색혁명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지 사생 창작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어 관중지역의 부평천락과 태백산, 취화산 등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찾아 삼진대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민속문화, 깊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창작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산천과 홍색 토양의 뿌리를 둔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들이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 인민의 삶과 호흡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붓과 먹을 통해 조국의 수려한 강산을 화폭에 담아내는 동시에 신시대의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산업의 보흥, 풍요로워진 인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편지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촬영지인 광동성 산도시 거량시가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며 현지 농촌 관광에 영화 플러스 문예, 여행 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열어주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영화 속의 조산 풍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말 성수기에는 관광객 수가 5천 명에 이릅니다. 최근 거량시는 해외 화교와 중국인 가족들을 초청해 조산어 영화를 관람하도록 했으며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뉴대를 강화하고 가정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더 한층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행사를 조직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35개의 관광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산도시 등해구 당서촌에 있는 100년 화교저택도 영화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산도시는 2박 3일 코스로 영화 주제 여행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들이 영화의 촬영지들을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순 문학상 수상작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주인공이 방송되면서 전국 관객들의 진강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TV 속 진강 명령 억진아의 예술 인생은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서한 연예그룹 청년 희극단은 고유 진강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청년 배우들은 날마다 창법과 동작을 반복해 연마하며 전통의 무게를 세부적인 부분에 녹여냈습니다. 배우들은 소호 방문, 양문 여장 등 고전 진강 극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창단 4년여 만에 청년 극단은 20여 편의 대작과 40여 편의 단막극을 공연했으며 전국 무대에서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6년 여름 극장가가 막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50편이 넘는 영화가 여름 개봉을 확정지었으며 역사,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기대를 모으는 국산 신작은 물론 해외 인기 IP의 새로운 후속작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영화들이 스크린에 오르며 여름의 뜨거운 영화 열기를 함께 달굴 전망입니다. 자미걸이 창작한 따돌림에 맞서는 용기, 청소년 맨손 호신술 신간 발표회가 최근 북경 도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책을 쓴 초심에 대해 저자인 자미걸은 자신의 소년 경력과 결부해 진정한 용기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냉정함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출판사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법률, 기능, 심리의 3중 호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경계선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호신 기능이 법적인 구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에서는 정당 방위와 과도한 방위의 개선을 명확히 정한 동시에 사급 위험 대응 법칙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호신 교육은 법적인 구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키워줘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견해입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0번째는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입니다. 만리장강이 거대한 종처럼 산을 넘고 벌판을 지나 달리다가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서 두 도시를 만나 경의 두 눈을 방불케 하는데 그중 한 도시가 남통이고 다른 한 도시가 상해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기슭, 태평양의 서쪽 기슭, 중국 대륙 해안선의 중부, 장강이 바다에 흘러드는 입구, 장강 삼각주의 동쪽 바닷가에 위치한 상해의 역사는 2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추시대의 상해는 오나라에 속했습니다. 오왕 수몽이 오늘날의 상해 송강현에 관사를 짓고 화정이라 이름했습니다. 상해는 전국 시기 초나라 춘신군의 림지였으며 명나라 때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1553년 3개월을 소요해 연해 지역에 둘레 4.5km 높이 8m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의 사면에는 길이 4.5km, 너비 18m, 깊이 5.1m의 해자를 파고 황포강과 성안의 물길을 연결해 방어와 수문, 용수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몸에 모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성벽의 방어 역할이 사라져 1914년 모든 성벽을 다 허물고 해자에 물을 빼고 매립한 후에 성벽과 해자 자리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과거의 상해는 어업과 면방직 수공업 중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19세기 초 좋은 항만 여건으로 인해 상해가 점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아편 전쟁 후 중국의 개항장의 하나로 됐으며 빠른 속도로 동서양 무역과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1930년대의 상해는 다국적 회사가 무역과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중심지로 됐으며 아태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해 동양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서안을 보고 1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북경을 보며 1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상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해는 혁명 역사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하며 따라서 상해에는

대표들의 밀랍상이 세워져 있고 중국 공산당의 탄생 과정과 창건 후의 활동을 소개하는 소중한 문물, 문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해에는 그 밖에도 중국 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와 손문의 옛집, 로신의 옛집, 모택동의 옛집, 중국 공산당 상해 사무소 등 많은 혁명 유적지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두터운 문화적인 함의와 많은 역사 고적을 보유한 상해는 새로운 관광도시로 부상했습니다. 포서, 황포강 서쪽 기슭에 위치한 외탄과 신천지에는 지난 세기 상해의 번화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포강을 사이두고 외탄과 마주하는 포동에는 또 다른 번화함이 펼쳐져 동방명주 방송타워와 금무타워, 상해 세계금융센터 등 마천루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그립니다. 신천지는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상해의 역사와 문화, 현대적인 생활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명소이자 상해의 명소들 중 가장 번화한 도심의 명소입니다. 신천지는 서양의 문화와 중국의 전통 민가 특징을 융합한 근대 강남 고유의 건물 양식을 자랑하는 다수의 석고문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흥기해 1950년대까지도 상해의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된 석고문 건물의 특징은 세련된 모습입니다. 100년 전 벽돌로 쌓은 단아한 외벽, 당시의 기와를 얹은 석고문 건물로 된 신천지에서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상해의 역사 풍물과 문화적인 함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들어서면 외관과 전혀 다른 현대감이 펼쳐져 21세기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과 리듬, 감정 세계를 체험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적인 분위기와 격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외탄은 황포강 서쪽 기슭에 펼쳐진 외벽도교에서 금릉랑로까지 사이에 1.5km 구간을 말합니다. 상해에서 손꼽히는 유명 명소인 외탄은 상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건축사들이 외탄에 각자 재능을 펼쳐 많은 건물을 지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부지가 넓지 않은 외탄에는 상이한 시기와 상이한 나라, 상이한 품격의 양목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품격을 자랑하는 52채의 복고적인 건물이 모여있는 외탄은 만국건축박물관이라 불리면서 근대 중국의 중요한 건축물의 대표이자 상해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근년에 외탄에는 빈강록지와 상해시 초대시장인 진희의 조각상, 전자폭포시계, 대형예술조각, 포강광장 등 새로운 명소들이 조성돼 상해 고유의 모습과 오늘날의 참신함으로 더욱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외탄과 황포강을 사이두고 솟은 방송타워 동방명주탑은 아시아 제2, 세계 제4의 타워입니다. 동방명주 방송타워 설계자는 11개의 크고 작은 구체를 푸른 록지에서부터 시작해 푸른 하늘까지 높고 낮게 연결시켰습니다. 붉은색 구체 두 개가 11개의 보석을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설계해 마치 크고 작은 보석이 옥쟁반에 놓여 있는 듯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지금 동방명주탑은 왼쪽에 포강대교, 오른쪽에 양포대교와 함께 룡 두 마리가 보석을 가지고 노는 경관을 형성하며 뒤쪽에 펼쳐진 금무타워, 상해 세계금융센터, 상해 타워 등과 함께 국제 대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현대적인 마천루를 보여

한 강남의 도시 상해 도심에는 오늘날까지도 강남의 유명한 정원인 예원이 보존되어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화합을 형성했습니다. 상해의 구도시 동북쪽에 위치한 예원 명소는 성황신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성황묘, 온갖 상품이 집중된 예원 쇼핑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0년대에 조성된 예원은 원래 반씨의 개인 정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존된 명나라 풍의 정원인 예원에 들어서면 두각이 즐비하고 그 사이로 크고 작은 동산이 아담하며 맑은 련못이 영롱해 그 수려함이 강남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중요한 과학기술과 무역, 금융, 정보의 중심 도시인 동시에 세계 문화가 어울리는 국제화 대도시로 부상했으며 상해 고유의 많은 명소들을 거느립니다. 상해에는 중국 쇼핑의 제1거리라 불리는 남경로 보행자 거리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현대화 쇼핑몰도 도시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세계 각지의 상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해 고유의 동서양 문화 접목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야성을 이룹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내 박물관 여행. 이어서 각지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최근 국내 전역의 박물관과 문물국에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모델링,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보건, 전파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과학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던 문물 관리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날개를 단 문물들은 수면 연장과 살아있는 전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중입니다. 제26회 전국과학기술활동주간은 15차 5위는 전망교육을 향한 도약, 과학기술로서는 새로운 장을 주제로 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시장 전환과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사회 전반에 혁신의 힘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물 보호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침식과 환경 변화,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지 문물 기관들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모니터링 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문물에 스마트 감각 신경을 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도낭연구원입니다. 도낭연구원은 모니터링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센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로 도낭 석굴 내부의 온도,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 핵심 환경 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벽화 등을 위한 과학적 방어선을 쳤습니다. 디지털 고궁 프로젝트의 최신 성과인 고궁 박물원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역시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2D,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진 청량, 레이저 스캐닝, 실시간 선염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다청적 디지털 고궁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 건축물의 침하 상태, 고목의 건강도, 전지실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예방적 보호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물 보고는 시간의 마모, 병해와 싸우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장인의 경험에만 의존해 막대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현대 과학기술이 가장 확실하고 능률적인 진도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물의 CT 스캔으로 불리우는 비파괴 검사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중성자 단층 촬영, 엑스선 형광 분광 기술 등은 문물 표면을 현상시키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재질 성분, 병해 분포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궁 박물원은 연구팀과 협력해 중자성상 기술로 부식이 심각했던 한나라 시대 철제 서도를 비파괴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

0: 성공했습니다. 칼의 내부 구조와 부식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해남으로써 당시의 철기 제작 공정과 현재의 보존 상태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수단이 깊이 관여하면서 복원 작업의 능률성과 정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86년 삼성퇴 요족 2호 제4경에서 출토된 1호 신수는 출토 당시 2479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있어 이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만 무려 10년 가까운 연구와 작업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정해 오란 천구 1호 무덤에서 출토된 당나라 시기 토본의 금제왕관은 출토 당시 부식과 열화가 심해 일부가 가루 형태로 변해 있었으나 고고학자들이 전통 장인 정신과 현대 과학기술을 결합해 2년 만에 복원해냈습니다. X선과 중성자 단층 촬영 기술을 통해 왕관 본체는 물론 왕관에 달린 2582개의 면류관 구슬 장식 요김 구조까지 정확히 찾아내 완벽하게 원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에서 스마트 복원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은 문물 복원을 경험의 영역에서 정밀 과학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수천 년 전에 보물들이 룡룡한 빛을 다시 바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물보호가 기본이라면 이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전승하는 것은 최종 목적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에 제약을 허물어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문물들을 대중에 보여주는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암박물원은 3D 가상 클라우드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집에서도 문물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레몬골 박물원은 디지털 지능으로 여는 중국 박물관 탐방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종화 우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사업과 공익가치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호남성 박물관은 세계 선도형 디지털 박물관 구축을 목표로 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대형 디지털 문물고 박물관 플랫폼인 사내 앱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감숙성 박물관, 남창 한대해 호누 국제 유족 박물관 등 국내 전역에 60여개 기구가 입정했으며 4만여 점이 넘는 디지털 문물이 전시 중입니다. 특히 한글을 비롯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해 중국의 문화유산 보호 성과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류에서 가상 전시, 몰입형 체험과 문화창의 상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은 이제 문물 보호와 문화 전파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덕분에 문화유산들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단절 없이 시대를 이어가며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각지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6년 전 화재로 전신 95% 화상을 입은 12세 소년과 림단의 배드민턴 맞대결에 담겨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성 제남시의 12살 현현은 6년 전의 화재로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고 온몸에는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배드민턴을 접하게 되면서 이 스포츠에 빠지게 됐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를 때마다 피부에서 따끔거림을 느끼는 이 소년은 강인한 의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현현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바로 자신의 우상인 림단과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6년 전 큰 화재로 현현의 가족 4명은 모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부상한 사람은 현현이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그는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 겨드랑이와 목 뒤쪽만이 온전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흉터가 온몸에 퍼져 있고 땀구멍이 없어 열을 발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온몸에 랩을 여러 겹 감은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현현은 50차례가 넘는 이식수술, 변연절제술, 흉터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굳은 흉터 피부를 조금씩 늘려 성장하는 신체에 맞춰야 했습니다. 매번의 수술은 이 어린 생명에게 큰 고비였습니다. 힘든 나날들 속에서 희망의 빛이 현현의 삶에 비쳐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국가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 코치의 주목을 받게 돼 배드민턴 라켓을 잡게 됐습니다. 처음에 현현은 일상 훈련의 체력 장벽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며칠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다며 그에게 배드민턴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현에게 있어서 매번 훈련은 몸과의 싸움입니다. 온몸의 흉터는 탄력이 없어 라켓을 휘두르거나 달릴 때마다 흉터가 당겨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훈련 도중 신체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흉터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는 고통을 참고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현은 한 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그의 인내심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코치는 우리 팀에서 현현이 가장 잘하는 선수가 아닐지는 몰라도 인내심만큼은 분명 최고라고 엄지척을 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을 현현은 천일 넘게 지켜왔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아이가 체육관에서 진지하게 훈련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스스로 연습하고 스트레칭을 한 후에 숙제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친 이후로 아이의 성격이 훨씬 밝아졌고 팀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현은 어머니와 훈련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공유합니다. 현현은 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된다고 되뇌입니다. 현현은 배드민턴 올림픽 챔피언 림단을 줄곧 자신의 우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림단 삼촌의 영상을 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현의 이야기는 림단의 관심을 끌었고 림단은 이 소년의 인내심에 깊은 감동을 받아 온라인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유니폼과 운동화를 보내줬고 경기장에서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5월 22일 꼬마 현현만을 위한 꿈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현현은 과감하고 재치있는 기술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예리한 각도의 리턴을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림단도 적당히 봐주지 않고 현현의 모든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현장에서 박수와 응원을 자아냈습니다. 현현은 자신의 꿈은 열심히 훈련하고 미래에 림단 산촌처럼 코트에서 국가를 위해 영예를 따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현의 삶은 정상 궤도에 올랐고 그의 어머니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아들의 성장 기록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속에는 현현의 밝은 미소, 훈련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현이네 가족이 역경에 맞서며 햇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는 자신감과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中央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2: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1: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2: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论党的自我革命》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巡视监督是全面从严治党的战略性制度安排。 2013年4月至2023年1月。 一 巡视工作就是要发现和反映问题，要着力发现是否存在形式主义、官僚主义、享乐主义和奢靡之风等违反中央八项规定的问题，着力发现领导干部是否存在权钱交易、以权谋私、贪污贿赂、腐化堕落等违纪违法问题，着力发现领导干部是否公开发表 违背中央决定的言论、散布违背党的理论和路线方针政策的意见，搞上有政策、下有对策等违反政治纪律的问题，着力发现是否存在买官卖官、拉票贿选、突击提拔干部等选人用人上的不正之风和腐败行为。 2013年4月25日，在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 审议关于中央巡视工作领导小组第一次会议研究部署巡视工作情况的报告时的讲话。二，一段时间，一些地方和部门腐败现象大量发生，甚至出现系统性塌方式腐败。一个突出原因是主体责任缺失、监督责任缺位、党内监督机制运转失灵。 为使党内监督严起来、实起来，从体制机制上解决管党治党宽松软问题。我们把巡视作为加强党内监督的战略性制度安排，擦亮巡视利剑，从聚焦党风廉政建设和反腐败斗争，到聚焦全面从严治党，再到突出坚持党的领导，加强党的建设。 检查党的路线方针政策落实情况，重点发现违反政治纪律和政治规矩、违规选人用人等问题，巡视定位越来越准确，任务越来越清晰。2017年1月6日，在中共18届中央纪委七次全会上的讲话。三，实践证明，巡视制度有效管用。 是党内监督和群众监督相结合的有效方式，破解了一党长期执政条件下党内监督的难题，有力印证了我们党完全有决心、有能力解决自身存在的问题，实现自我净化、自我完善、自我革新、自我提高。2017年5月18日，在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审议关于修改中国共产党巡视工作条例的决定时的讲话。四，巡视既是治标之举，也是治本之策。18届中央巡视从一开始就围绕4个着力，发现问题，形成震慑。18届三中、四中全会以后，巡视工作按照全面深化改革和依法治国、依规治党的新要求，围绕6项纪律，突出纪严于法、纪在法前、抓早抓小。18届六中全会对全面从严治党作出再动员、再部署，把政治巡视突出出来，聚焦坚持党的领导、加强党的建设、全面从严治党，突出严肃党内政治生活、净化党内政治生态，抓住了根本性、全局性、方向性问题，有力促进管党治党迈向标本兼治。2017年5月26日，在中央政治局会议审议关于修改中国共产党巡视工作条例的决定时的讲话。五，强化巡视整改落实。巡视发现问题的目的是解决问题，发现问题不解决，比不巡视的效果还坏。要做好巡视后半篇文章，推动改革，促进发展。巡视整改是试金石，必须明确要求被巡视党组织切实担负起主体责任。有的地方和单位就卡在整改上，口头上接受，实质上对抗抵制，

어쩐 도리니 허 시르근 상한 헌단 으르거지 으뜬 어스르 다이스시다 어쩌 왕태가 말하다 어나 오드린의 분들다 얼른 복도라 부르디버 어찌네 하가네 근절락 소대네그 바라디야 흠이여기누이스 소어찌네 엄너두르고 냐씨구셔갓 범은나스도 버그드찌네 그건던 텔다 은우뜨룬 해분들 도시물린 허박은 소미니바이 어찌네 핫도스 가르히기누이스 버그드찌네 젤륵괴가라 가라와 Түмін бору мяған осыл түргүн онаад бағдан гэдл өлжіне өмнөө

민드수상쇼미네보이바스마스 오브림비다 오모하이라나 에레아상스지 어찌그민드 보이바스미기 성산그러란 우르거슨도 소스네들한 벌스님의 저우증왕인 지도자답 심하게 성슬리 자갈님의 댄단에 몰락 치마치 갈스마 천난 무뚜센 훈내 체르멜 가라 창안 헛도스 제랄 그만친 야볼시마 창안 세흔 헛도선 벌벌라 아인질 예바다 우궁산단 툴어가 환다지 엠들시무 바가 타이스 오브림 부이기 어자스나스 장난가지르 오브림 부이다 엽슨베나 잠인과 뜻 오브림 부이다 노리흐스나스

테넬 졸라 흠이여 희긴우 이스트 펑지기 와락신 난데 흡숄 펑지 어진네 옴너드루 꾸네 씨그이셔나 버그드진테 어레바라드흑슨 아슬라 우시여튼데슨 롱시 한성가질 허브조르브제 흘레 아따트니 어레다른기에슨 아슬바가 없게 흠이연 모르근 속투이긴 의소앗 모르쿠노 왓찌리기 족칠어 옐금은 우리 가위야 벌불룰 음지 펑지네 가위야기 더쳐 펑지네 댄베고 락슨 가위야기 브르노기 문의 샤호강 더쳐봐 소아슨 늘듬 호문이쩌 흩뜨레 은훈네 배들리 우지버스 펑지긴 부이 아랍은 토해 얼룸지 운나하르 바스티 문나 노트르든 나라 짜니 벌벌 끈지거든

어느 하이르 어떻게 하든 저런 얘기는 달란니렛 롱시 한성인 대선이 왔었다가 어저 하던들이 이르쓴 와치라서 떨어한기는 공로스긴 회림이기 대려가면 은자를 내고 보나 타이스기 벌벌 타이스기 후든 잘제 쑥이 벌벌 진딩 후든 잘제 어로 바수 세트 야마로 왓찌르 베나 찰르 보힌 위스수 의진에 엄노드루 우글나 의진 먹다 비니 자와라 왓찌르 베나 비 어먹은 늑 잘잡아 디리그만 산나 흠이여 흐인 위스 먹어디진에 찰락 지 어먹은 벌벌 혼도거 잘지르 의치긴친 문노 그거 느리기 보다지 배굴학스는 알뜬가우야기 받아도 뭐뭐기친 꼬밍후른 지르 울뜨너 드벌벌러드 말기인 밭 후르거 죽금은 은자르 보지 온도긴 천들은 멋두 세흔 대로를 우그너른 천이근 들은 달핫 자 어부르우린 보지 보친 든자른 면친 얼른 셋은 알수 어부러우린 야문다가 늘었지 하가 늦지는 뿌이세벌로 후 얼뜬다가 늘었 타이스기 무여 타이스기 후든 소화갓 달아한 느긴 돈들을 쓰고 이 흐름이기 들고

장릉 궁극거리 성서 짜도 유발로 시합들 와치리 이미 잡후기 배가 웰후기 적사 능은 자기 현실력이 자스제 현실은에 해나 따슨 싫어 오지 트이발로 와치르 발가 제로회 능은 우시기 운조드 발발라 어쩌고 아 하드 어쩌고 그때 버는 왈지 해운에 문은 누르 장시 생이기 도 오글라 어머기 지세는 얻러 오브리움 보유 발발 어떻게 루훔 보감 들은 말든 그제나 은우들이 여러분들 어머기 뭐 어쩌 하든 말투에 샬타는 말로 어떻게 잔들이 앞치로 샬타나서 말투에 은우들이 비 참 어머기 아바치카리 이제 적글에 샬타한 어치로 이미 비 샤고 되었나 사투에 여러분 그날은 은우들이 은착 발로 살게 쓰고 이 처음엔 진 어쩌 하 죽든 악든 멸아와나 다고락슨 털이 원하간 회나간 발가가 어쩌 하 죽음 멸다